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털와 신비에 키르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레군탕 지조 편디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디레둔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쿠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 야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치바 조네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고 컵겹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겹교 꿀맛이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겹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겹고 랑을 국송라 쇼겹고 랑세니가 펜라 디탕 용톱

然后其次于正志远让他这些拿擦了上海牡丹街小小个巴拉中统统混粹错完了嘴那就卡开了哈没被说了切跳个也呼吸的马不也呼吸这过谁上海桑不当面其次你们急小小个电子线皮呢可这些年吧不然南面线什么军堂谁 다소소소소고고마다니용도야. 니함라게 되고 다 그런 거 없이 이내 제일. 니랑 시험. 주소배 누이네 담소배 누이 요마시. 상계 배산체 돌승도에. 미세네. 등토 통영 같이. 저왜 小小个错完了了？对你个嘛事？

0: 랑가 젠나 남자 사바티 근제도
1: 공수
2: 옛날에 맵체죠
1: 나타 천초유 계신도 뒤스쉐다
3: 용아 아자라 계속 지하시유
4: 정주연 팅예러 어린이 옛날에요 양파 어려주야디 그두네주래
1: 롱에 혼내주지 가시소
3: 대체야 가리기나
4: 더 그저나 이미 이기도 왜?
3: 양지 더 뒤면 예비 이비
4: 아자랑 지하지라 정주연게 민교뉴 여리베
1: 교뉴 여리 팀은 정펑 쓰고리
3: 상디고 신유 매베 폐지 민디 예쁘 민도 삼프지

미 창문이 랑소수디탕기긴쿠와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내 人意给地堂啦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교 토낭치바 서동부주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천리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대탕 민배 주람 털와 신배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0: 아마 언니 녀 정가 세가 줘. 남자 되게 샤제. 근데 녀 강부 세가 친구.
1: 저 마지. 옛라. 미워 법주 테로.
0: 미워 법주 같이 하 줘.
1: 로저. 사시드네 하체. 타네수. 디지모 천지연다. 선호스네 토우 마지. 팀원장께 인지 상하이 로친 조유슬럽. 你看人家朋友给了几千元呢，他的娘子差不多也穷养嘛的。你让爹行没？小小，俺们先把你的用度哎，俺们一起去的。上海那开车比呢，那最低的仓库，就值不值？用对，行了，明我拍住铁着。
2: 今天天气也差不多了，钱都没吃到给你呢。

0: Murangge wei tong le xian tu.
1: Xi zi qi du. Ka ba na ne mu ra a me. Shang ge ru shen si ne de xian ni be a si qi. Ka ba xia su. Di ne pa ge du. Ka ba zhong min du sa. Pei jin la to ka ba a me po bi.
0: Zhi xia zhi xia da yo song da.
1: Yang a.
2: Luo di ge na la. Shang ni lem zu bu dan ya. Tun da di ji bi.
3: Ma qi ge luo xie de xu ren. Kan da mi zong bu da ga. 第二个内水通用的其实没这当图也没多嗯今年那时的还是个没新规呗 PTSD 这次这个落地给那里面就没其实那些差不多就是清晰
2: 现在让帕米让给南罗亚面对那么事是吧可是你路军村的新的现象月姐的呢你去套去通马事唐林去去了吧志远志远你也先把女的通过头上三年他的你最近这我们就没多少军的新个游戏他的天气雪地接着让跟这几次雨啊
3: 听个 东西, 你旁边看了你这几件数据的, 看到特别没吧?
2: 见得让你能做不得就这边,
3: 佩琴, 你能做不得没自己就这次吗这
0: 감사. 그리시교 범티스 뉴드고요.
4: 토뉴메.
0: 아, 토지. 좋아. 감사. 그리시교 범티스 뉴드고요.
4: 나 미성 칠캐 엉치요 마디. 키나스 이 슈맨 테시.
1: 아지, 남주디 제 카시야. 나 소시에 봐 카리오시. 야메네 자게 치타스 시단고.
4: 나 원게도 요 마지.
0: 아지, 다 육슈 육슈. 신달게 시작하죠. 어, 감사. 미디 신유드고에
1: 샤게 야호체 신드다
0: 신달기 시작하죠 줘
1: 다 가스갈 지제 팀도 라마소 뭐라 내가 지제 로지 락스 주고 가죠 수준가 티자팀 전에 디마레 등기 커도 대체가 연의 지비
0: 감사 감사 그러시죠 빠레나가 범디 신유드고에
4: 강마스 내가 제비 좀 저인 제자
0: 아 아 저는 캐나조 레롤 근처 순직을 왜
4: 키난조 년도비나
0: 년도메
4: 제니에 셴이 용마리 고마츠
1: 또 세고에 요르비아 무랑나 과유메 장게 싱그셔버 그도 항주 친 당마르비 아 Nima chinga yani kirani de xie xie de ga. Wo shi nang de jibu shi ba. Nima chinga.
0: Xiao. Xiao Chen. Yame nga rani sa xin dar qin. Yame nga zhen na xie ga zhu da.
4: De xin ta ri. Niran gam nge tu zu jiao.
5: 감게지라 然后你空给广大记了然后给陈志远的一些脱岗学了才干情节卡里谢吧
0: 是
5: 给你把了卡里谢也约吧
0: ngay kia lo yo ngay chui chok bè kung si chung tu chi lo yop yi nam ta lê tu ngay nam ta lê tu nye chung chê kua si nye ti da chung to chung chung bà bà tong chu di chi la nye xì nè chung chê yuan 成本也不现象。
5: 让给心里, 我们先要看你吧。
0: 让做也要去。 做也要去给他去的。
5: 我做也要去给他。 我做也要去给他吐了呗。 你哪晚了？我可对你错一天了，都是差猪个身体。连忘给俺念过你，俺念总共写了九节，听见俺严小晨，对咱给烈日，烈了看过么多？那我看下要买的是给。

0: 니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리인투규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례도 서두点 디가르니 튜럽사비에 윤종 서바인 윤종 서비에 표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삼여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규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에 표기 퇴원 타참비에 뉴스에 피해지기 럼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뉴스에 내규토리 사드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계유 변정 사비에 지도 点别 표기 주진 订阅帖 겐강기 멍시 등부주바타 사드 겐강군요 초두 성종의 슝는 계유 예급이 긴급 시비에 토가 수준 제주로 숭는 겜유 변종 사비 탄섬 도띵타 허신 사띵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섬 띵링타 탄섬 사띵 탄섬 타계지기 누가 제지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라 문주기 라림 뼈둥규 조두 호다 제유 예비에 뒤르 사바두 양규 렘부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뒤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주주 제비 시린 지도지 点别 지조링루기 변종 사바둔지 别的 후다제규이
1: 바과 스루랑바타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파 바부 장식하는 편다 내 총가라 편지 리뷰 메바 최다단 배준능 초 박제 륜중다 능수 된바 바부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라 유파 바부 장식하는 리뷰 메바 최다단 배준능 초 유파 바부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다 칠레미네 바베리기 네드 칼라 다큐치 유파 바부 장식하는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니 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2: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단 고수 구리미굴
1: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3: Pwenchong logi padru chongda lo dung korwe dimje tang. Logi padru lhasa lumjing jamgi chonggang rinbar goyi chebe zegu jinda dungbe che dung nying sabye ngang begyu yinla. Zegu ring chonggang to pepzi bule gi chakda begyu tang. Che dung nying gi zegu to logi padru jinceba chakjin sheba nubu samzhu la chonggang to pepne zegor shugyu yin. Logi padru dejru lham tang tai di xiong qibye lham la ringkong ma xue gor gyadang gubju gurgu le jemigu. Tadung gyachi zegyuba nam la Tukchi Limpi Shuchi, Nguchang Gor Niki Gubchi Gorku Yengi Jiangwen Nyutum Nangzi, Logi Padru Bule Ki Dobe Jik Bugyu Yin. Chegui Tuzu, Jinda Dunbe Tse Dun Yin Ne, Jinda Dunbe Tse Suji Par Yin. Sane, Lhasa Chonggi Lingor Nublam, Zongyeb Lukanggi Nubgui Kabju, Lhasa Lumjing Jamgi Logi Padru Chonggang. Jidu Khabar, Legor G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Xiamgi Zanyi Angda Shirne, Logi Padru Kyuging Chonggang Dupibar, Gersu Xiu.
4: Yartuki yang, Nime Tawachi, Nagong Halong Dangwe, Chang Shu Shu, Logi Padre, Nigo Chiqui di Subtu, Satu Namshiki, Ketulamine, Suyula, Nigo Ki Nubiang, Chambudin Yube, Nagong Tang Ninkong Kudu Kunyang, Sambu, Rizigwa, Gundin Chongor Sochi Du Kunyang, Sambu, Tiwe Nigo Tang, Lungo, Churchu Yang Gotubla, Subur Kunchi, Subche Lebusi, Muntobe Mati, Wodong Yang Garbusi, Muntu. 七路主队，我一派出你过去可以当不当堂，空气空不清就天里，同面改新赢了，兄弟孙秀家赢。 我们恐怖汤不提下主恐怖的浪车文档热度车空车恐怖谁是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娃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刚不擦龙用为企图心就汤三百七百银别七别更日擦龙给开卷汤对年去过前月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熊七别他们天天养心洗我汤他们天天秀起为恐怖地对地心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汤冲压给别个刚把超容易地叫起图贴住他们着银别他们着给他别级别心这米泰迪熊天那么给七不用出借七别提前了七不错提前这个用我汤地汤昂擦龙用为面对秀
3: 他们恰起了国家汤国家国家汤恰起牛呢恰起不够银我就怕这是国汤米这国汤养狗刚汤了命令去过切不行银他们地图了这国给女不点预备三月点不了之内这大国图了不行点细切为恐怕云人不一样各来可个命提为他们为了切住汤天天国图的女不点预备大姐切的听爱人国

0: 나보.
1: 어. 어, 쉬다.
2: 잔이 신내 가봐 렌제. 沈호님도 유배.
1: 어, 유, 유, 유, 유.
2: 랑게 沈호了. 연小陈스니 어제 주니지. 수수 삼매 어떤스러 와.
1: 맞지. 디. 영아, 영아, 영아, 바이바이. 시행이다. 낭다 먹어.
3: 沈浩，沈浩，沈浩姐，
1: 做事是大，你让去下雨。严小晨，是你准女婿。上个季度，就是的。严小晨，是你儿子准女婿。我是让你是你准女婿，是你特意嘛是，吃完吃个多啊。 아, 되다.
4: 我的城市不睡，你累了在天黑，多完美的一对，还是如此以为。

0: 사제스텔레
1: 사제스텔레
0: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요베 사제스텔레 노

0: 키랑 수세 봐.
1: 나 류칭팡 채니이.
0: 아자 팡라다 저와 카리이나.
1: 나 콩 가니.
2: 小慧. 구슈민도가.
0: 레스 년용아 친저.
2: 란수채가.
0: 아자 팡랑 네스티 수리토네 아자 할모사. 당고시가 윤도치 전신양 넘겨줘 랍지 그렇게 시도 가고 치지
1: 아츠하이머라 전콘 거두뉴제 단대디제 차브렐라
0: 아자 小陈게 개가 윤도네 수진 워킹미도
1: 아자 小陈 걔랑 小陈다 제비벨라
0: 아자 方랑은저 총부지 아자 小陈게니 충대네 차로니보 총지 나대 레그 치고 유신자 아자 팡라 대게 녀다터 체빈는 러데스기
1: 제니키란 게 무라데 요메 켄지고에
0: 페지 다와 콘데 용비기 아자 게턴도 레그 차와도 제마양스 용통 마시 나다터 망스시아스기
3: 녀가나 녀지 디엔토 민도 가르치에브레 경고 떨어지시다
4: 샤후에 경고셔다 녀가나 게 산주 가하자
3: 你要看你别哭的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看你要

0: ཉེ དེ ཚོ སམ ལ ཁོད དུ རང ལ ཁོང ཚོས ཆེ ཐོག མི འདུག
1: རང གི ང ཁང རེ ཆེ གོ ངེ རེ དེ ཚོ སམ སོ ཉེ ང རེ བ
0: ཉེ ནེ མི ལ ཁང རེ ཆེ དེ ན དུ ངེ མང མ ཆུ གི དེ ལེ སུ སུ ནོང ཅུ ཧ ཁོ བ ཆེ རང གི རང དོ ཆེ ན xin yan chanlong yung gu ri
1: rang ge no yo ma ri no nye de nga ri ba chang me nye no chu yin
0: chang bu xian na nga le nong chu yu nye nong chu di nye ba la chong bie ji la nye be de mi xian da le kun ci qie qie de yin 하나 소소 양아부 십지 인삼 전부링게 나 체베 나와시도 이네 나다두나 니 아마 동해 시라 유바 하코넬레 니 심스마다 한바치 턴도 장시게 月信不疑 옛날 상하이라 랍자치 니 어레 레가 친不疑 퇴근 더 니 아메 발라 맵 차브 능시 나이 맵 체리 삼제 릴가니 아치리냐 되치요리 계속급 뒤도 영아 로즈 팀스 치제 된다 된수 하고 니네 탁치 투유나 니 아마 단대 니데 차스 말이 숨기
1: 小陈 그냥 설롱시라 충샤라 로즈 팀스 치샤 이내랑게
0: 你人不给人才个用呀的然啦咱们听这期节说说那就当马里斯年你第四遍你最差过差不离给自己让你先去洗大鱼你让三十七比你也指望了让几万年爹给了主播马有若马斯他是顶着皮姐姐你不偷偷求马的然后是最错的两个月的弄出几个是刚退休马东两万吨了呀俺上班你不要马的

0: 같이 해서. 니네 네츠 갈라빈 삼초. 다시 동아게 단야 알아둬야 제대로 돼. 진보, 나 레망 다주제 니고야 되죄미도. 자기 공사 내가 주도 지금 요마지. 단대양아.
1: 장아님도 알아둔가 쇼러비. 가만군들 제 시야 갈도.
0: 디. 디동 그룹이. 나신 다시 고유.
1: 카르톤이 뒤도 스스로 연가교.
0: 志远，上天人相互喜茶多，现在阿扎的阿这样的用途，
1: 托你端的开酒。

0: 샤겐가 창고 쉬다. 기라니 도리 제자. 라타다 디제치 요시. 是吧? 장식부터스 집니 형도게. 아. 뭐라가 장을 갈시해줘.
1: 뭐라게 나 삼시 세웠어. 저유 장가 신고 왜 말해. 말해. 말해.
0: 다지샤.
1: 예세, 대회 돌아라, 자스. 승마사. 니에티나 보면서 돈 용네 니에긴게 폭도 중배 미디서 승고 챕사비 고소 폭도 중야디 니에스 웹선사 숨겹 채고 승비 니네가 샤오천 토베지 예신의 보물 자동사의 가르임의 신스 자동사야 대장의 신규위배 장의 고수위배 자동
0: 예신스 예신스 이다 또다 모자게 지금 마셔로 성도에
1: 가래
0: 모자게 장을 지금 마셔로 성도에
1: 모란게 나 남이야 세세 채는 성비

0: 귀여운 것이 더 문제가.
1: 게임 가리게 해야 돼.
0: 러숨 광이 있나? 나란히 대대지. 러대 박빙아. 귀시야 용구리 썩 맛이. 당동아 콘스 지기 왜?
1: 진라
0: 장고시엔 다부도 니란 콘스 제카리 유바 지도 사디 머신에 닌디케 요마시 셔헝은 닌워시 제로 니슈라스 주기 이내 가 자원에 갑시 뉴메 나를 소소 있음다 마치 자기
1: 대신 베네수나네 니 야부터 좀 더 님에 라과동 안 잡자 줘야 겁디디 다발읍센 초뒤다 추뒤님도 치 님도 디스세 님도 녀가나 답디 도부도움도 챙기
0: 더더 님도 참치 알아도 더더 아까 나름이다 캐리겨
1: 디디 참마 로레디 참바이 겹샤
0: 디네 민가 나라 편주 탕주 좌사 대대
1: 게시디 게치 차지 네버 신다게 태튼치다 체샤 돈도 매여게 谢谢다
0: 밀 숨숨 쓰기 니마 네즈데 삼코디 뭔데 기브르샤 롭칭 뒤즈디 팔로 유청 숨기
1: 마티 뒤글레시 다유 누르 제 롭튼 시 토스초 마얀 팔런드 민도 따과 디공 내주 삼단제 되나 마가 소통 마디 제자 모두 듬다 규리
0: 메스케 블레케 규마 서자 잔데데 역체지 정마서로 가다랑을 야스기
1: 야스야 카리나
0: 근지 됐지
1: 칠대야 주소 좀 찾아 달러교
0: 첸다 삼색인다 탐스치다 잔디기 톱쇼
1: 잔디기 톱쇼

0: Cengma saroshi. Cengma sa. Rang ngab dhe yongyang kashi.
1: Ni nye ya khor samje, rawa la nga dhe ya ki shushi di ji meb shoshi.
0: Shangge guo sa jila nye ka tuji nyu yu. Dige di, kongo chong du jukdung li shik je gyatri chebe jeshi yin. Kinazo gongsi tongche che se kemen rata te lo, shib zhe khasab she. Zo di, gongsi cher chenbe ji, kibo yung toga che shi yin. Shangge hoshi taro.
1: Fenle che tibe chushi di, yabu chung ayu.
0: Che na jingye yenge shib zhe da tonne, cho yung da ngui li shik je, da shib yabu shiro.
2: Tiring to sima do shigo le zho yin.
3: Che zang, ningu pia sa zho a.
2: Yung a.
3: Oya, ningu a ye don a. Wait, wait, wait.
2: Oh.
3: 你也在那起呢? 这个人那个, 今年也来了, 马扎着起一杯手指度。
2: 让给我那心没扎, 今年也是年底, 这个人那天天三的日。
3: 啊, 这个人那出色。
2: 给充气的。
0: 张瑞瑞姐对不起。
3: 你今年扎了的哭。
4: 啊,
2: 阿杰桑, 全部给不给?
4: 全部给不给都, 俺妈没打你去扎, 撇进身后人。
2: 양게 르게 매벨레 캐체 매바
4: 니엘르마 케벨레가 치스르베 니라르시오 신호 연속은 통보다가 라키브는 시체 돈도 파시스미도
2: 미슬란지게
4: 연속은 미슬라지 하시고리 랑괴네 자르르 교저 마치 디니가 계속 알아토제 치부도 대성 카르셰제 대바
2: 디랑게 신과요 마시 이네 랑게 신호를 아 예케체 오자 세제 근도 지도 제유
4: 체는 연속은 넘죠 가르도
2: 넘죠 뱀도
4: 됐다 니시야 노미동아 예초천 라야스 니시 시미도 시마도 로숨 통사메와 주르비 몸디 신호 누시라 게샤 지신의 미츠 지샤샤시 디주시
2: 라이엔 소천 마시 보란카사메 랑가 과신데
4: 모란카사메 니시 바이 효르비 신호 소와 깊지 게주스 요마시
2: 삼로 고도 부사지
4: 나 고도고도 세 키나조 요소 사다 취시야 팅에산다 자이 취업셔 다원의 팅에산다 초야가지 게초와 삼니 요르비
2: 진짜 삼년 유효가 좀 땡은 산다 자해지 녀디 욕세제 사실 땡은 수수 가르치세 미디 양모 좀 통비는 쓴 도가 좀 미디 딜레 양차비 있는 시내 땡은 수수 가서 넣으면 사주 도시
4: 니로 떴어
2: 赵玉花 랑아 님도 타랑 시내 고마 주주 님도
4: 혹시다 유리지 가시고지 랑 유리는 지금 여서
2: 칸요치에 더다 멈주
4: 너부 잔디다 니에 담배 쓰러 칸트 칸트도 징냥 되고 유라 짜치 부비 중냥 되베 가라 낭 되유 이제 지르디
2: 지 중냥 되고 여지 장가 전부린 그 민상마 아 외통 사다가 불린 부지 그 남은 채우 신주니 이비 왜 당고 건당 알레 다제도 지급신라 통도 차례는 게
3: 최자 니코도 지급신라 다과 차례는 게사 폐지 드리는 거 유기리
2: 에이 지급신라 고려지샤 케니가 되베 몽고시 남 처수수 제테스 폐지 계속 알미지 시가 되냐자 미디다 저와 가리나

0: 야, 경인다. 네 조스대다. 제디 네 그 뒤에 건조 상관할 친비네. 나야 그 제시. 차돌소다. 소시.
1: 디랑 가슈기 낙치냐 꾀유 말베.
0: 잘해 가비 열어봐.
1: 身后 你他 진게 시에듀 도스 테차스 승마사아 前的 랑게 아 쉬다 니 아마 루스카르 유메디 컨테스 신조
0: 외동게 아 쉬죠 랑게 모란 카르 마치로 드균이야 도나시라 지규 아잘라 콘듀르
1: 君中面阿家留了看不得许有的阿里
0: 哦, 你家光能大不多啊
1: 能大不多, 什么记不起也没你给他补了四个天没没没
0: 光公园随着休息, 都算兄妹到大吉家里的给他给光了比如都算休息机会到了
1: 구쇼, 기라 아자 리우라 능미이나
0: 마콩크 능미
1: 아리
0: 콩링에 따갈리 수승마 소라 슈고 등도 당한 유비 클라소시
1: 니에 타진 공세 마저씨 규리 슈퍼비
0: 아 겨우도 제 타지에 사버리
1: 마저씨니 이지 톱도 랑 가부치고 말베
0: 가부치라죠 시디 돈도 파스 대시 전 가부치고
1: 공스 돈이에게 깨치 딘체시에 부코부양 템부 담부인다
0: 이제 시작이나 모두 장토에 그 구급을 했지.

0: 그래도 진이야. 네 레고 좀 해줘야 그네 봐. 루이 샘스 거야.
1: 어스도.
0: 진이 연결 된 적도 있지 뒤. 네 로숨 갈래 예쁘디. 개미 쳐서.
1: 다나 가봐 주님 봐.
0: 네랑 기부 질 줘. 걸어와 줘도.
2: 레스.

0: 부쇼 세미 부쇼 용마 수제 디자 타고야 친한다 부쇼 세미 부쇼 주제 내가 차다 취해 마 수제 디자 타고 친한다
1: 회신 지위에 전부 남았어 하다

0: अच्छा फांग लड़ता आठ नहीं बे ये क्या शो ती वही तुम के रंग चूस आसा यू हुआ के चार चार बुद्धि चेकों बा तो हम तीन में थाको इंची चें माखों में चस्तू है
1: दस्तू
0: 小小，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亚卓，
1: 마저 진도 유배 미카셀레 마치 러비 카레스나 아자신에게 뜬배 신슬라 마저 치아기 차긴 직부디 이바도 신슬 마저 신의 직부디 치기스기
0: 상계 파원디 된다로 신슬로 로체베 마치 더더 신리로 고군 루구체 마저 치르주부시 디 신슬의 민자군의 시에는 펜시라 토대오시 가르시네 마시네 니랄리아스기
1: 딘조 아자신에게 타제브리 아니 슝드 지조 제잡미 장치도메
0: 상게 슝드 체도 있네자 니에 체도 있네시 니에 다가능시 그저 인자 치그시
1: 아타리 데 아메틀 데니 야멘 랑아스 로교
0: 니에 데랑 로교 슬레 마치 눈을 덜어요. 마세 냥아스네 치치체자. 니 앞에 기유. 내요대도 내가 두셔 정말지.
1: 마징아.
0: 야.
1: 니 아메 개개신 힘에자. 랑운의 치에나 딘데 치고야요 말이.
0: 라이오시 코고 유리요.

0: 최소.
1: 장기 애니 시체 신호가 진 줄베. 아마냐 생이 되기사.
0: 낭담고. 장어 생이 되도.
1: 나.
0: 어, 녀니유. 냐르 봐. 잘라되게 직중.
1: 용아. 드리고 싶은 거 아무것도 가.
2: 张扎斯林古林的这肯这这。

미링 외사 샬롱 닥테 창티 쿠심키 니모 기부티 롱소 죄신유 탄다 콘제 추구초 림신 창롱 중신 소폰 파마탄 제테 잠미 샬롱 닥타니 나수미 나웨 규제시 인베 제네 유리 마송와 강대시 콤바포 쇼퍼지 송원배 세리 피송 척배 월 샬롱 닥타나 샤시 제베 창롱 용신유 GPH 남투수 저투수교로 제신배 뒤제촌이 남시 지진 세린 좀배 가디 송은보루 뒤죽기 킹유나 돈나 송은보이 뒤로 초와

기진이 바르밍앙 코르웨낭 코른조시 데니 정중 감기 기감 팅디 도뇨 민규 제소 상화 실제라 자타디 독접 제슈타 탕거라 되베 제 이동웨 뒤루시야 실라디 天气热，阳伞叠束。差异让给仓内脱雪所节约它。炸弹拖动，恰仓给困难些。困着你，阳被炸弹的设定给这么那边，可以给冬季贴着。恰仓难度，不缩缩皮，可以冬季的那边，垃圾适当暖心。 코니에베 푸르제탄 속자순 제티삼 콩도 추토 메베 창토 도공겸니 되고 케유 차니 제마 민치웨 처리지 임바탄 마시 터주 디니베 니르시 삼론 도시 나야 콘중너 뮤시 푸르제 남조 투 메베 남판주 모두베 파도 유제 파마니라 땡그 차파마니베 커인순 댕고르제기 속차송웨 고급 최시 몸이 기자단 토라 맥시 뉴베와 그저 참자며 차이미 원래 터터미 아자티 혼니베 믹서큐 왠자 他以修松德布雷特别龙军及龙角的约在了云朵当时阿战中国人的提莫鲁苍南崛起他的社区就蓝诺马穷为特区人云朵当个熊可别可以呢古西七站下不堂太阳刚才托呢社区就天呢差异恶呢中来老外有 자단디로 히말라야 치외 교조 첨부식 이어라. 콘조니 교도의 제주로 가부 유해지 냠도 니순 체네 냠도 제구 배우 마세 교조 세부 제리 냠주 지기 루부르토 차식 켜마나 박루이지 치워 초야 톡순 치치를 피 보조탕 김규 송겹 체체 닝도 체외 소다와티 뉴쇼 요구되니 직수룸웨 전주바티 타추 담아제 옛날야 차 둠자시 인두 차라 땡주탕 응응규 인부대 대체 퇴배 진덕을 떼니 자토의 속자수 차이 속자 송제了 고급 떼내미 Tamar, Jinsu Changmati, Rangi Ngang Yuta, Ngangu Le Dene, Chiwati, Sung Tupaji. Tose Chazan Nangi, Tertu Nini, Tadunya, Ming Tun Tsungbe, Dumzashik Chagin, Yong Sun Zopa Chang Mebe. Chang Tu, Ngangi Gugyu Tene, Honjo Nguyen Xena, Gugyun Yene, Suta Mebe Chingshi. 차파메 세에킨의 상토 록진 혼주 터주 차롱 테라 소자 송웨 유림 치시 응규 신도 신부유 섬규 텐주 포르규 호날의 매베 왕기 터주기 왕민아 쇼송 땅디 혼주 타부치 왠장 첩중앙 포르치부티 섬유의 대비 된진 소시 特助地普当囊中天里旁个女儿被宣布行事可点摩了美军策进破破天普丁堂索下松密度进错念了嘎嘎家千不拆不存高位不行了炸弹体接抗松中两天被杨阿伟特助天哈苦劲迷里进入那么晚了
타주 대내시 자기 중내 라리아 남파 죄도 보충하지 미리 탄 속자기 냠도 자탄토 초와 저와탄 펜주 지글지디 앙니 치 지도 덴베 김시시 준시유 총명분이 따도 치미 미심바 띵섭라 남바 탐제도 우유스 예베 차니 민티다르 딱바지 대내장 예키 두유 토강기 창샤르 규도 차바타 더시 무큐지로 창미 고로웨 코도 대시 탕마 대유 태야 서시기 루규리 메낭토 총원분이 서슌그 규례 초바시 임베카 양보도 퇴배 토강도 극기 중원래 타의 갸주탕 링도 개배 용조 디니니 잠리 양자 착배 초무시 임바탕 종교 감사남에 처지우 제슈시기 송은보로 찬용 서버 토제미 솜토 갸탕 굽주 굽주 여바탕 송은부티 누유 토강토 윈팅에 내바탕 링장앙니 누유 토강기 창샤르 규기 지룽티 소송 최신유 루규 유린 덴베 추진디 초공 갸균티 실린 총기르 추이 갸균타 송바시규 송은부니 누유 토강기 깨캄디자 송경기 추궁 조시 인베 차네 대로 따라 찔레 춥심아 숨주니 십주삼기 뉴제토니 제제를 피해시유 치우주 야균 제제를 송화티 타고로 재단지엔 동주교로 깐고 뉴댄 태비유라 총은배 타고로 양 치우주 소용 진리 제도기 뺀 바와르 교류유 시어규기 퇴룽규탕 높창기 텐균탕 텐균 치삼기 그 노예 토강기 토장 규제 남시 교공 침부숨 대로 직돈 전발리 남아 피숨 척배 총은배 경의 장유 총은배 난기 처부토외 주부제기 최소하게 군답라 강과 강양 재매바 딜레독디 총은부 코나르 예배 열이디 총은배 냐 로리 소종 제유 타고니 총은배 낭토 조 십줄 학점 교육원래 쾌뇽배 숭사딜 토강기 랜사 쾌양부자 준부탕 내듀라 참배 랜세 구류탕 피숨속배 녀리기 사제 퉁쿵래 총은부 딩이 종교학원나 야르기 뒤자쇠 교배 제망쇠탕 리규 루뒤 제망쇠기 교배 규시도 교류 도나디루 덥차리 니경업주학장 초대 재배 노유토강 세배 뉴리기시 균제도 교류여보지 남다 초회 뒤수 뒤제남 큐당 큐체니 근주차산이 치르러용기 유바디 소재라 원고탕 찬호닥자 중중기나제 상매 내들 학도 묘보지 총은배 타고르기 리규 사도 타강 총은배 쇼킨 템니 토강기 탕들의 규신 당면 저와 모장 규식도 준유라 대개 낙제탕 자탕 리규 제수 남아젠기 리기 속자기 협유진 대다 랑랑소소 릴라 젠식도 교내 사신 덴베 기칸무 규직 초비오시 대낭내 이완 체제를 촉배 속차디 총은변 점규 자당토 초대 체신배 동란예외 고와티다니 기호군기 토난치 유토 교류 다와 주부탕 등발 총은변 장감치외 텐배두지 팔라디지 신장기 철두 샤르와탕 뒷니 송은배 속자체 로직 난기 축제 퇴쇼기 퇴지들
가디 롱수 쥐엔고 초기야 송은데 답지킨 담자를 추코된 제법 맞세요 점링키 담자 첨부 듄키 야제 인베 찬네 사티온 담라디 총고 소와탕 넘시 뉴미 제법 提前接看妈妈的亲了，松永界前辈，你不客气，留心点。

대다 투자 체도 망부 카세수 교회 추제 개비타 손해나 매도 미롱베 뉴콘시도 교류 마시 초신 잠베 투치 샤나야 서버 토웨 템바 치사 차바 법규로 예된 지양메 로다르 중년 보제 투지수 추계 제시 뒤

자습도 제금이 콘주 소본 충류 치우창기 집제라 저완님 부유 자탕기 가사칸도 배미도 류베 아태창다니 차대 치우창 기부티제 진의 등배개배 참수 최신은 전부 유두 차대 기배 넘두 상수식제 求助所用前就田里差点开罪气血等到随气血前边求个平时求仓南土求助所拿出差位控制着随前边女本总米的求旁边求仓站内三岁瓦塘七百度求仓这么巨度到随前边就地狱太阳三寸九的蔷薇第六个人群呢在当土三里面面露露月白汪气刘邦兄为阿哲堂查到了米下的德公阳没到完天来多的下家给新色县他寸九过那提及于提到了年纪的对决阿哲堂都是几天打起那样或者这话帮面几年阿哲堂呢彭居村居起地铁达的破旧足球鞋呢，烫起不来。电脑吹不到白，那我去买呢。阿这第二，第六新赛组就落去。可卡罗阿这热天呢，炸弹顶度，朋友旅店就去，今日趁这天刚来长木塘，托你们天呢，炸弹第一套的。且军队民兵登具的人，太阳怎么来套图？苏家堂抽奖了过，乾隆打着手，出着刚出的车

林天地他喜 내디니강 송은배 비화 주인도가 니 쇼배 최종 당자와 지속기 남백해 대낭리 소자니 응세 대쇼기 추소 대기 세에서 쇼체외 소자니 깨제는 갬평게 매배 권조로 송은배 년지 참아 시에스 권조 저티 안사르기디 녀주 테마타 팀으로 추낭통 주인종 까르마칙 잠나 종약강 주잠식 송톱기 예배 대 추제 시엔츠 예매 챔보치 제부 캬노바 쿠르용웨 소체 세리타 랑키 어서 낭통 야르데 링젠토 로니 제토가 나르웨 랑키 체줄레 데르기유 在马中民企别突击行变原理街马塔被车主做了车呢让客人速度别扭不起样的关键旁边看的塞尔拉巴局从内切突击你当初就他三批抵达了军队切割恰恰那个所在冲冲车帕马尼被塞里基内罗里比古内电影 원장, 내급 잠식이 시드윈 행자되니 치주 잠식. 소재 주군이 기반에 송대, 진중 팔러 양한 대회 내야를 교기유. 소재 밤에 세리 켜디 상도 로알리바나. 아멘 그디야, 디네 죽디오지. 화면은 이제나, 카당 잠재나 촉배. 混粹车技迅速切削及切铸铁，设立合作车辆，难把结瓦切的。没有看那里设立领土主义，天呐，团体切土，所在冲突热烈，引进女数有个断根。

팜니 겐니 송슈 림키 세친니 타르 도시 템주비요 제르 당도도 톱체웨 냠충라 톱체 제바디니 소악차 유도 저기 유더 메베 손에기 딕시시기 기나야 소제 제도 손을 쳤나 랑크 톱슈라 디엔치 다수 최소 유시 톱베 톱단유 테르디 독습체외 렌즈 팀의 창로 중외 소자 중중 지르시 셀순기 냐송게 창마시도 조르시 디케 이완 토슈 테니 테메베 드메 정춘 제바 테잠 마세 텔레장 제바니 미탕 정춘 캄 시드윈 냠네가 소화 되기 뇌티지네 시베 메롱을 리제나 무튜니 영어 종교 뉴주 제바 젠비슈주니

0: 내초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푸베 문든 카초 양차베 타세 뷰리 기자
1: 야미 김베 너궁 디브 메바타 너궁 가봐 너치 양스든 봐 고나 고유콜 럽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셴셴 유베 셴셴 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3: 우베즈지신키 자체 추구티니 퀴즈고나탕 쇼로 가르고 치톱기 자와 지모소 자신 망고레 도링체바시 임베 디탄키 자취 개바탕 쳇지 키기 우자 다경체베 토로디 우베즈 지신키 자취 추구티니 지신키 릭 망고네 도링체베 치망아보미라 추신나가 망신 자취 추구지 추신용라 지베 토난드 롱니슈 지신키 자취 춘당시 임베 꾸니라 디탄키 자취 추베 디낭 냠닌토 탄데카바 겸네 앙뉴낭치 럼중니 뉴치 지비규인라 자취 추베 요제 차장 지경비규인 파세 우베즈 지신키 자취 디네키 탄다 자통통라 자취 추바 고르시부 시구타 고르수 구탕 자징와 자취 추바 고르든주 등구탕 고르수 고레 메구진 닌다 총가랑월의 피겐키 권치주 림부미바 쓰리기 우저주와탕 당경치규인 꾸니라 디탄기 자취 개바탕 우저다경난구치 우베즈 지신키 자취 개바탕 저송 디네칸라 피탕 로지카바 레고 개구치 추지 송나 직직게
4: 恒国真正的还是那刚把恐怕的个上不掉不远吧干连马个吧你那马去吧你我爹当出来见过恒国的给他吐露掉不起死一浪去大半年以内恒国当见过恒国的票那也不许去多恒国当见过恒国的见过个爹当了送就吐个多啊
5: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不一样多啊你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红果跌当出来红果的话不清不松长刚把那这个汤刚别说的证明拿着贵很巧多啊何不给我汤那就停吧那刚不说给那空跌不免去 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皮蛋我们就给这些人民洗皮蛋娘们能做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轻的孙娜的车位给他洗清理那我那所当当四处狼吧那我五只找我所给那我得不免去那他那位所去看了皮蛋我们就给这些蛋起来给老子托年人民洗皮蛋娘们能做了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那我我把他那我张世前的给了第六给那我洗清理预防那当那位所去看你给用给母鸡才不洗衣 他的卡巴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
4: 行的修炎。陈官去了，恰不心心拍狗，吹在人家你去这样念，叫什么牌儿？每周公干了，恰不全部拍念，人心恰不心心拍狗，吹在人家你这些念，就是牌儿。三柱子恰不全部拍念，人心恰不心心拍狗，吹在人家你这一念，就一牌儿。三个人恰不全部拍念，人心难提狗，吹在人家九个念，五牌儿。看板儿恰不全部拍狗，吹在人家九个念，给牌儿。看满了，恰不全部拍狗，吹在人家你这几年就牌儿。那栋去了，恰不全部拍念，人。

0: 我昂翠。啊。啊,子元朝,你是不是急急就,他可拿不。卡切索。馬西。你可把嘞。啊。你哪裡?
1: 元朝。元朝。王阿水。你可得歇着。阿姐。可得歇着些。天上哪里雨。你也难笑。元朝。
0: 계속 아니 나 와대 냄제 어 아지 아니 언디 어이
1: 와가수이 니라 쉬어 잠만 좀 쉬어 잠만 좀 쉬어 아지 그저 이스이 말이
0: 아지 이스이 말이 스가 시래 가리

0: 아라 리브데 범치게 제스
1: 범어에 어찌 범디 민 가스도
0: 유자 미트라스제 조로식미도 범디 치치스
1: 어 나 범디 근처 주매 직슈다 응고
0: 다디 예 니그미도 오 간다 알보십도 깨르디아는 스촨미드샤
1: 스촨가미에

0: 동효창, 다가 되시.
1: 아무라.
0: 가리, 나 가리 보여봐. 딘저 샤로치, 쉬다. 랑로고 치세충아. 내가 다시 딘저 체제. 저응 심정을 성문두게, 아. 랑비지베.
1: 아무라, 니 노샤.
0: 나 한 노샤 슬럽제 편가를 토그제. 저응원을 럭바이규.
1: 아무라. 마라셰 고급산 버시라 마시오.
0: 디 서서 내장을 니제 당저 요시 텅도 마셰는 커디 셰녜이 봐.
1: 니 초월로 야호시 럽지 꽝다스 럽비.
0: 동현창 니상 따다 노샤. 시 머시 초월 니 보고 총주 마시 투유 니 동화 초갸 치그유 이 내 내 심딩네 저원 좋아 기쁘지 게야 추는 생기 라다 지배지라 안로 배도 됐소 이 내 뜻아 켄주 나로 내주 조유 켄의 민도 다 가도 링 저거지 아

0: 아무나 로비베.
1: 응응. 어. 정말 로야베. 갈래 가슴이.
2: 기사랑 되지임자.
1: 어, 이. 쇼리 레어유스 공부시스. 네, 되시대로시.
2: 돈즈메 세스웨.
1: 돈즈메 네 되도 대비.
3: 云朝，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烧的。燃
1: 레 라카시다
0: 어 응원해 리암라 녀시에 담다가 시도게 라프텐즈 데드 치기
1: 좋아 녀 클라스에서 클라스 지셔도 두즈 줘 라프로 가로 클라스 지시
0: 허
1: 자 두스시켜 클라스 지시 야 라프로 가줘

0: 나무랑 가봐지 봐.
1: 칼라년년비.
0: 니야, 생각해.
1: 칼라년년비는 교치다. 교로 밀려만 교라. 지역쇼.
2: 저리 둥라. 니네 다치. 헤. 저리 둥라. 저리 둥라.

0: 이래가 사이고에 도비도 저 나라 동을 가지니 나라 소금치 두바 나라 릉두 자가 유자 도교시 이래가 라 일로가신 라하와 조 부디 그 제치가 자가 부디 용어 대지 저 얘라 쇼티죠 티제 마치니 용두
1: 电子年三么单词？不过我这是主意，我把那个看不明不下有子，皮个点的这个人，董元长，把让你丫头帮不到的下毒，生意贵的。

0: 阿姆拉，阿姆拉，医生，医生，你是去不拉下？
1: 啊，这，你是看的哪多？看车嗦。
2: 林秋文的动员场看看车多啊？林秋文动产那边去，莫让爸爸娘妈看不的那点下。
0: 哦。
1: 爸爸下班看不的，可不多一米是大点头了呗。
0: 我这，婆母第一呢，那么三看看车去啊？能不打出多一马车不？
2: 그러니 감자 제가 또 미스 가가 제

0: 대박. 키라니게 승부치 하도 아.
1: 뭐랑로. 보니치야 요셔버. 람산카가 제제. 머신에 너녀티 동연 차오르다. 랑 아자 지워 두그냥 거야 카리나.
0: 스 아자. 스 아자스. 암라. 민즈 키라 아마 쓰고 두게. 된다 이는 뒤도 지고 두게. 얘 키라 시오. 십진이 마고. 키랑게 딱봐 범스네. 미 나던 거 두게. 범어 총주 대유. 예.
1: 但你让了迪丽拉卡吃我这让个吞大了你也迷死你这样连个芒果切皮让华中啊卡切中啊<笑>

0: 아마라기 파르티 문지 야부치나로나
1: 타스원조 총대 창괴장 한리팡 총강
2: 품시팡 름수 미주 삼비오 한리팡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팡 총강
3: 야미 김비 너궁 디부 메바타 너궁 가바 너취 양스된바 고나 구유콜 럽칭이드 로스틱팅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4: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 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셴슈 유베 셴슈 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고고 구추숨 산예 하승양천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5: 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국디니 로추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버도 아데 예 티데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데 벌 체념도 아데 예 신다 데 이네야 소프트데 직신다 고데 나서 한고디 진짜
6: 링고 딱젠게 한고디 권제 칠로 침부이나 땜부제 능면에 심제 제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사 드리는 예 링고 딱지엔 그 헌고 주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지엔 헌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우이나 혼나 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고고 년고 여부 능시 선수 용부도 와
7: 허브지 개바타 너주 된바 나 간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난초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난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강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기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강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셔브주 토네 케게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레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아세산에 하스종기 진관추 냥제 호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아세산에 하스종기 진관추 냥제 호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8: 체당 렌베 류주 나나 대당나 편버치
9: 我是金南金一小猪金牛是金一嘛我从家的名字进的苏木中大那亚的呢哈家给接触不起的他把都人一给苏木内住的呢中大那亚的呢对外家呢接触不起他的人也绿的身体的车都绿江南我拍手
10: 陆唐军别塞军的铁汤鸡给连营马上就军的呢啊你在打光飞龙的给啊你拆打出不进电压的觉得别吃不行的这一下既然苦养别生康的铁汤鸡种子营大龙啊大我这就给你别生康苦养过把养过家的铁汤不行的这一下留在电波前的身边没事记不动
11: 什么地方就能叫我搞的这个呢领主用意所以呢他同意呢他多言呢他才能不觉得他才学就这些
8: 给我妈对给我素养呢汤不穷呢铁脸怕把劲

0: 채소.
1: 이게 채면서 능미 그뒤 다가요니 소래가 롱숲수 지도 치 대뉴빈도
0: 나 롱켜는 라메. 明兄啊, 我带林秋文那句, 让你对一遍啊。
1: 前两年过的, 年过马谁?
0: 年对于那月不是, 年对面的面不是, 让你对于面。
1: 年对的,
0: 他还心里说不说? 我们让你搞不赢，你们让老朱老师搞不起来。
2: 老张，来给，来罗，来给。

0: 秋月点别你为俺做腿俺子长没多难做么当些哇哈哈哇哈哈俺子长没多难做么当些俺最没给多么着多么着那给没多难把着秋月点别你为俺做腿巴拉巴拉俺做谁个陪陪哦对子
1: 안녕하세요.
2: 뭐고? 맞아, 영업아.
1: 둔즈.
0: 응.
1: 곱야디 빨라가 쇠가.
0: 빨라가 쇠 난다. 빨라 경쇠지. 빨라가 쇠 난다.
1: 안녕하세요. 둔즈게 빨라가 쇠다 랩송아.

0: 알레 녜데 상군당다메 고야 개민도 암라 파제 남나 돌띠나 나난다메 암라 슈다
1: 어어 장네즈 아메 하코추 다장이 부구 아마시 수수 타제네 나케셰야메 제마 부구냐로 고고도네 아마 럭캔치아 디네모추네
0: 花丫头娘住那这个事但一年去你妈了不去就花丫头嗯蹲着我的那咱们才吃的去了满桌啊嗯阿姆拉就很这多
1: 이것이 고샤 세야로 샥조디 야호 충수 이내 퍼즈 제규 맨주체 맨가로 대구구 엽자
0: 나지 저를 쓴다 싶지도 야매는 나나 이버로 지를 쓰지나 같아게
1: 동화게 양스 디너기 피그너기 슬러 디가는 화야토르 니에 따도 지어오시 祝你的丢给的这土也可能没多特别而且困住雷公儿子多一给拿了所做年人没有钱年要用你等给死提下他的年纪就肯定是恰爹于了

0: 영이 그 대셔베. 아. 주저 다랍 시대 또 녹화야 미도.
1: 인생 랑게 신세지 내주딘데 저화체야 요마다. 인생 랑고 봐줘와.
0: 주저 씨 먹어.
1: 아. 야, 링치원차 아주 년배.
0: 야, 나 주저 씨 먹어. 세다.
1: 신생 林秋文是你的卡卡钱没得钱，然龙才是几千多啊！看这点点俺团队买不着，啊，卡的石云生，啊，哼，林秋文团队钱买不着是吧？
0: 刘东华，你林秋文打着我卡了嘞，啊，多少钱不打林秋文过来买些用度的？
1: 这娃有大面，让俺三心心去吃。伊呢，让陈国家的，谈的事事多的，也好吃点的。让俺林秋文的，让伢追过三年，明然了，当到看马的。

0: 발사님봐.
1: 저원. 나고 바가 위에 사게 싱그러워.
0: 영희 발사님봐. 권자 좀 왔다.
1: 삼이야 훨씬 더다.
2: 삼을 갈다 오래. 발사님도 왔어.
0: 연장.
2: 나 발사님이 네 거일러. 삼도 사스리.
0: 연장.
1: 씨, 잘 주도 갈도.
2: 야.
1: 턴도 속에 조리 있어도 왜?
2: 자, 갈세유. 이 소재 주제에 임에다 좋아요 말이. 소스 가르사 예인의 고이슬로 삼도 사스리. 겨울로 미만 굳이 방직제 내면도 왜?
1: 티저에 대해 야 혹시 안 물어봐.
0: 연차, 배자실링가 교다. 교츠. 신성, 연인 갈사님과 사님은 교치다. 경미를 넘어가.
1: 잠시 내려오다.
0: 姐姐 가시가 니엘 베자루는 다그리 게치야 이놈 쉬고쉬 다그러 아이야 야 섭섭치 아 야 뒤뒤다 뒤쉬 클린다 클리 클린다 아야 클리티아 카이츠이 다랑 초 쳔부차도아 오사나 그래그디 공부슈제 머친아 흠
3: 마조라 nga mo chin nang to ko khid che chong se amla kirang pu thon do so che do rin sing mu du ge la kirang pu sa ha nang la yo si nga le kyo gur da nga khid che ne gu ji ni be che le yu kirang pu lo de wa sta jue ya yo ma si
0: kan da rang gong bu xu ne la ji jie ge ma shu ba 是吧? 没心呢, 俺军那里, 军委多去, 那个不是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

0: 야, 저거.
1: 교수, 아메나 아직 유다. 주저 내수 합자.
2: 내수 할라도.
1: 다들 아무나가 제가 요지. 라주저 레군에 다 줘서. 내가 내니가 다 따셨으니. 교수 팔로지. 도수여 총이나 주지지.
2: 남상로 주의. 님 하셔서 고모 싫어지 아.
1: 당나보. 저거. 저거.
2: 元朝.
1: 저거. 저거. 고스구다. 마타도 시세 유이. 라총이나 시노. 시도다 돈스크 되지가.
2: 뭐시? 시도다 돈스크 되셔래. 뭐시라 하다도 시도 마시.
1: 나한테 마시다. 마치지도.
2: 용 마시.
1: 가리 용 마리스. 마치제노. 자로 마디야 하도.
2: 이네.
1: 저거 가리 이네스. 마코이 빠우선자. 니에다도 세워줘. 你是 吧,
3: 你的，然后对不起，都作业不仔细，来到结束了，你莫睡了，咋回你说话去？元
4: 朝，你要去啊？说是不是？俺们家小马是。哦，主任的。哦。莫了，莫了，莫了，莫了。我的，莫了个十几天就话。
2: 阿姆拉，石头你哭下，不俩硬的。哦，用啊用啊，不得女婿，就不你哭的话，我那个记得我阿姆。莫啦莫啦，说说操场中的没吧？看多少多？嘿嘿，对的，哦，阿家王拉是不行哦，阿家王拉不干啥。
3: 孙子，哦，老公，这个游戏，宝贝，啥也辛苦死了。
2: 罢了，俺妈妈俺们少月，
3: 你让妈妈俺们搞不好三句，你随便打，老公，这个游戏。哦，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呃，
1: zanzaga yonbzi. Kesi rang tong du yungundu nung, bu de ayu.
2: Gyu, bu lini ha gyu ngwa. Ya, gyu shi. Yuan chao, mo ran bu kuo de yori. Du ru qi a.
1: Nye xie su. Nye xie su amla, gint ki guaya, tsang ki yuri. Amla, bu di yin su chi yon ji, yan kiran su bu su su.
2: Kar su yu a. Chou wa mi ji ge bu nya gu du ka le yori, rogu qe guo du guo, mo xi ne. Ay bu di yin chi nye ris qe ju.
0: Chichyo, manzo ma xie xie karchi ga?
3: Чичо. Чичо.

0: 아멀라 나게 조조나라 왜야 가지 주어 제목어 오하야도게 최저수다 로비엔치로
1: 아이자 让我过马日 落地不起, 阿妹花丫头了大多钱过, 让落地不起,
0: 我的, 巴西若, 巴西若, 花丫头了大舅丫头那若,
1: 用了,
0: 巴西啊,
2: 用了,
0: 花丫头,
2: 真的爸爸死了，爸爸，爸爸。

0: Amla, shoo da. Amla, shoo a, shoo da.
1: Yun sheng, ka zhi xie yu. Kirani ka zhi xie su.
0: Yun sheng.
2: 개체면서 암라. 나 걔랑 같이 쉬어요. 화해도 근데 다녀 이봐.
1: 근데 신이 이봐 스카스지.
0: 디.
2: 걔는 아 대가 쇼이다. 화야토 나르냐는 용마리
1: 가시
2: 암라 알레 고루마나 시다 나주나 다들 미시요리 화야토 머시부르데 미스터 바차르다 마다 동화기 라친 토부요 마리 너니 제마 더도 푸푸시기 니이 디디오 가라주 나르 미추 차르다 Tidhya nyi ebsu tuyum idu.
1: Donghua.
0: Le.
1: Di zhang ge sem cui zhe, yang de yun sheng ge sem cui zhe.
0: Di. Yun sheng ge nyi. Chu du qian mi amla. Ge nyi nyi ga ge hua ya tou nyan de cha bu ming du seng di.
1: Zhi bie.
0: A.
1: 동화 아이자 정글라모 나 나루무도 샤유스기 니체비 핑제 니무추 캄보피기 나노 장다 링초원 주부즈바 무이디 장게 키브리스 니세수 팀모수 이네 링초원게 키그마리스 타제제 셰투바
0: 암라 시다 탄데 화야 토기 과시에고 여지 뭐 과송제 간난가 저하매와
1: 용아 첸 화야 토 과시에도 동화 탄도부도 녀장라 뚱게시라 치그유 지유네 자 노유네 자 심심 치뉴메 녀장라 참부체 제라 등그유 이네 튼다 디용마시 上去就冲个老母，你可怜不依，花丫头了，大多几个意思可怜不依，可是啊，就叫土猪起老妹吧，不过毕竟几个月呗，马进不去了，跑木的年仓木冲猪日的，
2: 刘爱家了，竟然给写信那不？你给看邻居吗？去。
0: 他的。
1: 是，你看邻不依，既然你给看邻要嘛是，看这。不过毕业是吧？前头俺娘都必须。
0: 是是，俺们啦，俺们啦，俺们啦，既然呢，是既然毕业多，云山的你给花丫头了，大多钱都没得。
1: 东华，既然你给打到前头没都是爱，前头谁打到几个人？啊？
0: 阿姆拉，既然光不是的，就叫爹爹。林秋文了也好，卡最亲民的，穷对那些林秋文了，瞧心情人。他的就叫长不是吧？那么人家吃两家腿最烈不热嘛的？
1: 阿烈，哈。请你给花丫头林秋文的毕业登记签个预备。
0: 啊，这阿姆拉毕业登记签没的，我那爷阿姆拉云山个你个，大多或者前头没名头。
2: 是。
1: 东华， 躺着林青文给那趟横着西面染给三岁新个日本。而里花丫头打又小墩子打石头了打到前头呢。看看面在谁。可是去你给花丫头没让了再见了。没让给都我卡最头呢不过的你个谁。一年三路东打明俺做大大横着得个人啊明冷不冷我呢俺做懒下热个是呗。给你罗群居着的。给你个素素名界了三路道士登个门呗啊。没心里没让你藏不出主意。俺宁静妹妹两个地这切土民都。
2: 年忙啊林秋文的这娃姐爱的。你不算对面在意。谈的流动化的枪子给我。老大了七年。也没不算我提议。定是云生连阴着。
1: 是云生。让女婿。今晚呢花丫头从外着送草吗你也等个谁让给送回来没多。
0: 哼。呀阿姆拉姑姑妈妈的记得啥不阿姆拉记得云生个你给花丫头跟这前年林秋文女伯爹那个个的生病是的我你了咕噜想马的人马的
1: 东华让你婆婆谁让个舅舅你也不知道舅舅爹爹你也让就我了抢不起爹皮躺到床上你连马他给婆婆的脸皮你也要么先把又想的肯真死看到我给着他个姨花丫头比你姨呢我爱娘都必须
0: 弟弟阿妈阿妈啦
1: 我弟让老妹啊等给你哭点语吧
3: 莫啦我你哭明度
0: 你哭明度那你这个女婿明天没给这光年也不见开心了啊要是要求你还装啊吗这个你还看了你妈这边啊你还看谁想
1: 我弟还是去年一把啊躺得不过是的还是光年给不下四个人不过还是好苦人东华花丫头是个穷苦事今晚呢什么在给你的妈先的用都给啊
0: 是个穷

0: 대주의 탐타 타이디숑 치별 탐라 진공 마쇼과 야단 굽주굴굴의 재미그 타동 야지 제주가 남라 토지림 비슈치 무창과 이게 굽주굴굴 인기 장원 요즘 낭치 로지 파주 뷰레기 도배직 비교인 최고 투주 진짜 듄배 최듄이네 진짜 듄배 최소지 바르인 산에 다섯 종기 링고르 놉람 종접 루강기 놉고 갑주 다섯 룸진 잠기 로지 파주 총강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샴기 전이 안다 싫네 로지 파주 큐인 총강도 페바라 거수슈
1: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외 장슈슈 로지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뉘부양 쳔부딘 유베 나공 당 니공 커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소 치드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 리부 신원 토베 마치 모동 양가부 신원 토 칠로 주디 여기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당
0: 로지 파주 지고 함니 지고 당 양규 강당 라밍의 주거 체험 시인 섬디 토라 지고 그 능부 대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달 고 토블라 베싱 딤시 체외 콤바 윤진 뷰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철주탕 티듀 고토데 부 대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니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 이마타 다다 찬니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2: 아카존 가시가 조세
3: 좀다 비우니 다 땡마다
4: 이제 니마 세샤
5: 중고 귀진 유감네 텅구 벽게 때모 시로나
6: 기랑 쯔니 드리시네 아니나초 시바

0: 같이 유.
1: 신생. 항상 알아 시도아.
0: 항상 해도 가스래.
1: 링청원 레다 랑게 화야 털로 넘죠 유스. 수수 범총 주인도 다치기.
0: 집부터 들려. 뇽트만 신 형도게. 말하다 갑자기 듬도.
1: 인생. 랑게 화야 털로 야우체네. 링청원게 랑다다 유그리 삼지게. 인생. 랑게 나 창고 쉬다. 나 링청원래 요 갈도 아.
0: 직전에 나 링청원래 교회에서 인기 말해. 당군이 네 갑치에서 링청원이 네 나를 켜는 건 요매 통망아 고고단제를 한다 샹스 겹주두네 네 나를 감미하디 랑케 싱크리 로마공 진짜 침대디 가당하라는 거면 두고

0: 아무라 나 세제 차려 입에 날 숨 지 마 줘.
1: 정원 대두다. 나 난다매. 장토니 대주.
0: 아무라 네 신기 지저로 신주 딘제네 전자. 키나 동에 시라 여시. 장고 쉬는 말씀시라 교기 이내 암라 둘이 나 굴다 키라 꼬는 터가는 착신은 터부시 화야토 춘추시다 키라 꼬부시다 주저슴 제 치수의 화야토시 키라 보무디 띵스리다
1: 아메 하쿠구유 하쿠구유 秋魂 티링아 부수토기 랄기지 시니 뒤주 뒤다 당황원에 깨부자 티샤 딱바리시 녜막 내주던 두자 칭기 녜녜마 랄 야우큐니 제민두 던주 삼루코두
0: 암라, 댄스 송지 한나가 담아수다.
1: 나 랑시 차다 취샤, 랄라 담아수. 예심나라 동화 모토메. 뭐라니에 부구 충주 송자, 야구 십지 통기. 이네, 타보도 저와 계제. 예신의 신수. 라닝구 줍니다. 포모 약슈디 리샤. 아메 녜마 체브든조 심지 마치아 용우두웨
0: 암라 녜 심지 체체도 키랑겐아 로주브자스나미시 부우치스바 갈레 가주 유메 녜 탄드 세타주 신기 암라 창구슈노 로디게나 녜 키라 나제 아마츠기 유 문데히
1: 阿们冲出此个鱼秋文阿们辛苦鱼辛苦鱼让三西土捏的不过要过日给这顿足让给阿提林谢莫就能我心哪里娘家都不是渣毒让阿一起起啊他那松也唱过切球 동화를 적신 지금에 동화계 체벨에게 든소 랑게 심지 마치 아 큰제스 체네 뭐란 랑게 중무시
0: 장구시나 급신아 동화를 쓰고 사냐를 시기 이내 삼을 여우체던 뒤 뭐란 안에 로충 유자 직체는 삼시모 토핀주 tanto mezi ke le ke kuma de yu za ji qian ne pe zi ne ke li le cha shi zhong de ha bi shi
1: ji
0: am la tan de ke qi shui di ke ran ge gu su tu jia na hu shi so ai ki bu ke ju de yo da le
1: po mo de da ti ri ne ran le den zu xie za na re sen be
2: 几乎亲思唱过些呢我婆婆让个所去月子我得阿斯一下秋文秋文
3: 云生让个小孩用吧
2: 啊 디 람솔케 자 란다차가 여비 어 던도 봉디 인체
0: 야메노 자레 되다 니 추칸루 아
2: 먹어 먹어 육쇼 나 람튼다 시아유
0: 용아 마 대지 쉬다 튼다 하지
2: 화야토 你想啊，嘴皮给弄大米多， 我带阿姆拉个大多情侣。
0: 钱的特别啊。
2: 铁下，我带东华，卡住十七小个。
0: 十三岁的他就不能去跨越这，队长能承担谁？我们输的。
2: 我们拉他下次叫叫不起个。隔壁队，我让给他表表，我给三三不就。他说上个哪去？密码我听得记了。切卡古说啥？我让他搞了这个有开连过解除。乔文，我那些人还能是跑年纪的？
0: 罗马国皇的那孙子吗？大妈许达。
2: 年龄准备不？三十九而已。刘东怀刚刚能再给不得？
0: 孙龙准备再去切过也要学。他的钉子现在你不还找着？中间钉子恰差不行。
2: 我他的中间的够多少当我身边？
0: 队长团大神，我他指望还可以去有马神。一年余生，你让他得下去，怕罗杰错也无解决。俺们俩光了头不行，得给你个光着马浪的用途耶。东华和你忙活呢，让给和你苦是不？见过大不过大到钱的，让给坚持的，得告诉罗勇。

0: 암라 제무스 나중에 암라 돌티브나 아 엄질하게 기라낭다 민도 심플 홀리지 예수규 퍼스시네 메가네 되야 요리 숨기 이거 화야토 숨구이베 뭐라니 니에다토 시 숨구이베
1: 아이야
0: 암라 공구마고 마시다 계란당다 요 마시
1: 와야
0: 영아 영아 니에 캔린쳐 니에 캔린쳐 화야토로 다도 지리 암라 낭다 먹어 니에다도 지에쳐 뭐 토로 대부나 아 암라 그냥 돌 대부나 아
1: 굳이 화야토로
0: 암라 디저 무수다 토로 대부나다 화야토로 니에다도 지에쳐 암라 공부자마자 마시다 낭다 요마시
1: 굳이
0: 암질하게 키랑 돌리지 예수균 벌써 내 명 안에 돼야 여를 숨기 다 찐스 찐스 공부 잠만 좀 마십시오 예수균다

0: 타치도 갑자기 우리 쓰기 옆에 울라 울라 쿠카 쿠카
1: 아지 마지시
0: 울라 쿠카
1: 아지 녀석 스카시요 아 가르고 좀
2: 다 녀석 시험 와시 겨우 저

0: 이사이 나고 우세 마셰체 라니엘 친도고 대체 니가 열다 야 여쇼
1: 나도 너 잼지 설주이
2: 카드
0: 伊仔，小心，
3: 小心，这还捡着个油的。你看我怎么那些？容出去，小心，别被人落油。啊！啊！啊！伊仔，我来捏着。哎，是来捡的。 콩에 치리 오디시 오디시
1: 대유
2: 대유 라영바 요거 스파이도
3: 레스다라 베스장나 쇼샤
0: 이사, 범인 이사를 교육.

니스머치 미지기원의 죄나 창자다니 천에게 차긴 시험에 미미 롱동도 낭양 경초기원의 시험에 창자다니 헌즈 차서 딘사 교회 지도대비 김시시 헌즈디갈 기신 디갈 차롱충 탈 자당한 시직도 뒤에 세소기 호알 팔미도 헐시위에 창단기 서시 체미토 장례대비 속자망고 양란소스 초알류신치 휴기 콤참 남양미교발 롱우치동기 秋季赤度，可谓君他亲密度、信心气。

0: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줄 랑바 지게 쩡 시담 강유 바김도 계시 바게 주나 시주니 지게 갸타 응업주이 TNT 게 바제시 딘저 망부 신동 당소
1: 만세 비세 사가나 니가 딘저 치워라 니 남세 주지 치고벌리 지소 카제도 데네 중미로
0: 美军国军切巴拉，制作用两度修理，美军底下机都系十不动，内军运过他冲不动为监狱，控都去不切些，现在马巴尔瓦内军密破把切土。

0: 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婆婆当南部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的当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老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
1: 한리팡 총강 꿈세팡 럼솔 미주 삼배워 한리팡 총강 링고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팡 총강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쇼쇼 로게 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챔부딘 유베 나공 당 니공 커드 켜양 참부유 리제바 균디엔 총고서 치디 켜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support kyun chi su che le bu xing wen to be ma che wo dong yang gar bu xing wen to chi le zhu di wo ge pa zhe ni guo qi kui dang ba nang tang
2: pun zhong luo ge pa zhe cong da luo dun kuo ge dim zhe tang luo ge pa zhe la sa lum jing zhang ji cong gang jin ba guo yi che be zhe gu jin de dun be che dun yin se ge ang be ju yin la zhe gu ren cong gang du pie zhe bu le ge cha da bu ju tang che dun yin ge zhe gu to luo ge pa zhe jin ce ba cha jin xie ba nu bu sem zhu la cong gang du pie ne zhe gu shu ju yin 罗杰帕主地主他们堂太地兄七边他们了人工马血管亚当古主古古来这名个特东亚杰杰巨巴那么了托起林北书记牛上管你给古主古古演技将为牛主不能起罗杰帕主比例给多别级别原因且归推举今的顿别切顿一年今的顿别切缩级帕的因三年他是创业林国努布朗总结不如刚给努古卡主他是龙金章给罗杰帕主创刚 제도카바라 레고르게 고치 추추직추 추추직 샴기 전이 안다 싫네 로지파주 휴인 총강도 페바라 그 수시

0: 아니 아니 야 아자 아니 그만 취소
1: 장 아니 포승우님도 많이 살아뵈었어
0: 장 시에달 때는 마디베소시도
1: 지만의 장 아니 세우이는 많이 살아교시 아자 진보나 많이 생 부고쇼 없자
0: 부고쇼샤에
1: 괜찮게 쓰기
0: 캐싱게 가르신 그래.
1: 오, 지 텐라 로리네. 나 돈데 세시가 림소.
0: 쟤는 카라 먹고 들을 수 있지 수수 그래.
1: 간다 난 괜히 매 봐. 또 뒤에 오시 봐. 뒤에 수는 마다 용 마다.
0: 아자라 남이 개 무슨 자 칩시. 이네 언니 괜찮지. 뭐시 처음 뭐시 이데. 저거 더슨 쳐와 아유.
2: 天心，大老友，棉花糖吃多。交钱来，俺们那个叫俺皮克来不得啊，刚好有不少送给。老对不起，马上了，杨三哥去了，明天就走了。你先说，大家来休息休息。大老友，嗯。阿娇。
3: 대위배，阿姐，辛苦了。万香，让你吃完的这一年，俺大概有钱。
4: 阿姐，过去没有去。啊，俺是呢，让大概用个月。跟着走。
5: 查了些啥信息啊？
3: 这下东西要是查清楚啊？
4: 现在，我们要不要？
3: 现在，阿姐，辛苦了。
6: 阿姐，辛苦了。
3: 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辛苦了。阿姐， 어 잘 태두게
0: 잘 시라 치샤 기란조 숨부 쓰여송아
4: 마샤 오스두게
1: 되다 니 잘 오고
3: 어어
0: 윤관 굽자 린제 되다
4: 용아
5: 네네네 염정 말해 야 되다
4: 알레 야 라자소 되야

0: 부용원에 누구리 경도 가보시 도와.
1: 봉 부서자 숲세 요리.
0: 다 그래.
2: 什么事情啊？李小，什么事情啊？我这什么事情的？你学过土语？你学过土语？土语的。什么事情的？啥么事情啊？这个，你俩了，咱们上学校去的。好的。今天那个新马的，从这下个张张啥子的，啥把手都能好马大点些。我从你们那去，其实说的时候他们呢，看上去不要的。
1: 지금에
2: 네.
1: 지금 가만 좋아. 아저씨, 승기 가만 좋아. 마샤 나 되었다.
2: 쉬다 가도

0: 阿蓮給我用啊。阿蓮給大舅。莫拉給。若不是那些莫都呢。行列幾多小時機。阿蓮給心上寫你好胡語。你那幾隻寫呢,永遠沒都。我咪。老舅你就說三句。老舅你用茶都。馬小,你。永快。
1: 내수들이
0: 아린다 소아야오지 개개 림버다
1: 용아 소아기비시기
0: 니엘린도 제가 같이 가
1: 가이스는 내가 시에도 드리브리
2: 저윤관
1: 레이베
2: 저윤관 오 전국에 비게지 쇼다시
1: 용아 마중이다
0: 응

0: 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서 싸버도와 대. 얘 티레 직신다. 이네 대. 이 나로 대 직신다 대. 별 체념이 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 야 수업도 대 직신다.
1: 도대 난 저의 한국이. 진짜.
2: 미글 딱제 전에 明年기 年个列车, 비징비미탕 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塔, 迎通参在酿制기, 明了接这级别, 接心起过比喻音, 明了大家切在, 明年一年团委内, 现图不了坑穷给我们找你死, 비징비미탕 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기, 按这苏德给面具起的, 萨尔多对于景, 铁连邦电卷个堂, 明土藏西, 木久子语, 普尼东瓦, 王子娘苏介语, 계세기랑 믹접지 집어타 미세범에 통과 믹주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민내 종로수리면제 심주칸을 펴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칸낭 리편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리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사네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듀앙니추
3: 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进鱼冰上涨，果同桌肉捏冻了的。品种的酿度比这脱味，比这就不准。中国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下面金边那空地不买不到，那空卡吧，那去养死对吧？过那过鱼壳，老青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下面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撇它。
4: 青皮糖给吞噬青皮露泥，结合起青蛙来给鱼白，下面拿出就是洗衣。最新给凝聚力猪白，免去的温度给冷却脱不冷给过年，免去那公给稍微给脱不冷，免去给鱼鳞囊，可别没过的汤。那公拉普多没被脱的，小鱼刚也没吧，也难上脱。运动也没捏热汤，铁外人心气也没捏了，偏不鱼。鱼鳞用了些许鱼白，些许白起了，给鳞鱼，可把昂着，来我也过紧，出松果果。
5: 古初松三年，拉斯娘陈兰富康面康去年头部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子，那么才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老个冲给年头去，管不冷，老个六穷堂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哎呀，这阿吉啥？这得来多少多少住个？这阿弟是几把开要买嘞？让不老亲戚的买嘞？喊你放的牌子是单的，地那个就是做呢。
6: 人中的面子嘞，车站站了一段清明的啦。
5: 站哪不？也不去吃鱼。宿舍这门牛的店家韩立芳排酒单的这个人，都写干么就占据瀑布单。宿舍这门个月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单。哎，你休息单呢？吃也不去领给。这要我是啥啥？东西也做够下了。你让了排酒单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单。去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单。南部了呀，南部帮不？
7: 也不去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去拿着呢。
8: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可能冷缩，面对三百五，韩立芳从康。林国下南去给客户落车开去，韩立芳从康。
7: 八卦四处啷个趟？三个开发手机，八百日给内存月子，预防八卦脏事看了片段，俺也从高了片子，日本灭霸吹得当，别去能吵。 박제륜중당冷수튼바박보세계개발소기박베리기내둘라유방박보장시칸니日本灭霸吹得当别具能做。유방박보장시칸니원주기直接당七零米内박베리기내둘카라大空气。유방박보장시칸니개용기무지참不시인배지난라박베리기내둘유지예从阿拉片内陆地能做了一米七九的两米两能做。七零米六七趟학생기십수고니피바가수쇼。
9: 预防八股脏水卡给这单及时切过比较严，八块钱给内头卡了，从卡都骗人，直接两米两次，我股东公司过来没过。二三年，哈斯庄基，城管区杨振华郎，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案积极给。二三年，哈斯庄基，城管区杨振华郎，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案积极给。

0: 빨라
1: 뭐지? 어머, 뭐야?
0: 빨라 Crash change
1: 어머
2: 전부 딘제샤네 도라유 세제
0: 아무 라키랑 게 믹스 균기
2: 올레 올레 올레 마차
1: 아무 라 믹스 라브리
0: 빨라 키랑 다리 마테니 군구수비에
1: 왜? 고민 계속 거주게
2: 빨라 모두 막아나 딘예시
0: 치능아 빨라 님도 막아나 주의
2: 시 좀도 용 아무 먹어비 빨라 님도 주의 나시
1: 봉알 몸이 가비비
0: 가비이 팡지러 타다 마가 그제 이미 제 수임도
2: 제세 단지소 그냥 얘기 개가 주다 야
0: 나지 나다
1: 야 소소지야 배영아
0: 낭다 먹어 낭다 먹어
1: 야 제가 가지고 있다 또 와서 구다
3: 当这年少的为呢让个三点拿子的其实让多那是卡多年纪这真是凑不起不恰恰你妈的样子了当这男的那边几里那没当这年少那他个啥是想永远其他去下独立给查查拿子的这恰不是我只用了绝土人前堂的绝土人呗上给二列重庆面干了几个吃的凭那绝土人呗
0: 피기면주차기마주디르시라가야그유자샤수시아두게다규지레스나남사치주이응응天来旁边你给俺看那水啥表示给俺有的용구용구빨라俺都是孤单的都是孤单的些阿姆拉俺巴拉你们都波浪打个折就多용啊老三退休嘛做不起来能打不过婆婆디키시
2: 야, 미리 레지지유.
1: 와야, 다줘. 중이다. 최고 여배.
0: 아자,
2: 칠로 주게.
1: 라디오야, 니 봐라, 클래식 같이.
2: 아래, 마시아. 어, 니 퍼진기 왜 시켜내유? 야, 니 쇼주배. 다리비 상자에 크지르다. 내가 십사오 쇼유자, 니 제도 민도 장가 칠로시다. 미신다, 대아, 대가 주여시. 마시체는 나라니를 숨주 숨주 키유. 니가 지지에 사서는 퇴방금지 냉과 삼치. 도시, 나라니 숨주 숨주 키도. 내가 십사오 등재 이게 죽음 맛이 뭐 먹어봐 건데 이거 지금 또 스탱킹이다.

0: 누가? 라죽 어디 알아둔지 같이 오게. 마슈다, 같이 와서.
1: 어구. 아리나샤. 네 이래리샤.
0: 내가 할 말씀지. 네 알아둔지 같이 오게.
1: 나 얼굴에 쏟아 주샤. 알렉 나스티 장야진 다슈제 나브리스기 아니 장스겹제 로슈스트루기 뭐랑 보면 야호지 나디제 허리고르살
0: 용화 랑아슈다 면주시야 여러비
1: Slag.

0: 小学前学妹，大学还有什么事？我做重点的，没去求谁，重点打都要有嘛的。哟，阿林姐姐，明儿就。阿子，等到阿拉都姐，带路随路的。
1: 凤儿，当伢子我是蛮稀奇，要是拉不着狗，
2: 阿们啦，俺学会了生病，天天让狗托米多，俺家村姑看不少就给我有啥，俺主要抓鱼。
1: 钱能用啊？老在村子呢，帮俺打个主意。
2: 呀，走走些啊。
1: 能打么个？
2: 爸啦，俺主意的。
1: 叫死狗！
2: 能过的。
1: 钱能啊，爸啦咋主意的？
2: 嗯嗯。
1: 慢些啊。
2: 呀，阿哥。
1: 拉拉姆早，主要是个的，有眼光也长见那种好个。
2: 突然间那样，全打黑。
1: 阿莲拿下。
2: 我那钱呢？长见面干了，主要我钱嘛是，年拿子的，年不是，那数钱的，那大面多，那数单呢，多的钱呢，差十几。
1: 那不一呢，多的钱呢，可还不是，没去消费。我，等阿三爹买下的。
2: 用啊。
1: 让老爹多呢，年轻些。别来送了，俺们去接把你回来，好兄弟。
2: 啊，好快速。啊，是是是。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阿荣。
0: 마샤, 마샤, 조스, 이거 뭐지?
1: 로봇도 뒤에 그저 쉽지?
0: 로봇도 나와 말이, 나 지금 주름 씻어. 야, 글린다, 글린다.
1: 숨소 씨야.
0: 어야, 대대 씨. 도대 씨야.
2: 爸爸.
0: 봐라, 최야.
2: 爸爸.
0: 啊，钱呢？让给老百姓买呗啊！我俺们这些连接了用品。啊，这连让给吧。罢了，俺用心。让给就中了，还想多着许多。看那说。喂，庄光山，多是苦的。云光，庄金明，俺那亲不离，毕竟前面没有的，哪次还有人追头的？让毕竟是钱，省队办嘛，是呗？
3: 아래 나상 갔다가 주니 생계비스가 쓰그래
0: 장신제 가르쳐가 피게 음주 여러분 랑게 나 쥐어 도입해
3: 아지 나 나를 대는 사치 어머니도
0: 아지 나 지수 정수 올려나 민망히 봐줘
3: 쌤 제가 디제지 민망을 하게 봐 조매
0: 야 하나도 놓지 않고
3: 동매
0: 왜 또 죽다
4: 내부 단도 년가 첨부도
5: 샤슈샤 여러분
4: 지그지 이내 링조 명양 저와 친구 요마시
5: 아니 샤슈 마시나
4: 샤슈 마시나 하토네 더 왔음을 하 큐 마지 키랑스 능는 사람 더다
6: 윤콴 랑이 교스 타 주다 야메는 니 윤페게다가 친가 기니게지 야호제시
5: 가와세 가져와
6: 你也猜错吧？

0: 진짜 기억나. 지금이야.
1: 야, 자. 수세님 봐.
2: 계속 쳐야 주변이. 유페스 님 보시. 다봐 대셈 자 유두에.
1: 유페. 어. 유페 비게. 비게도.
2: 야샤.
1: 겨 말해. 저거 됐다.
2: 유페.
3: 잠시만.
2: 아님도 쉬다.
3: 아지. 네 겸어요. 다시. 암치료 유배.
2: 장가 암면 가려 유.
3: 암 놔두게.

0: 刘飞。
1: 听的，
2: 阿妈，阿妈，阿妈，
3: 聂云飞，叠翅雨，
1: 格来卡苏，
3: 天子能不能给姐熬些席？阿姐，让满着打，聂西没用，去落地古雕。
2: 阿妈，
3: 云飞，云宽，我拿罗伊。
1: 阿莲，看女的，我，你来下去接我哩。
2: 阿妈，阿妹媳妇她哩，下去接她，你来下去接她。
3: 下去接个妹，我拿罗伊。
1: 阿莲，下去歇歇，茶苏呢？我拿苏罗小哩，用得喂。
3: 我。我死去，想去地鬼家里死个是死去。
2: 阿妈，阿妈那些哪能回答？
3: 你也是哪回不没？他人那是等的，第二大证明的，第二了那是等的，阿妈的第二等个没？俺们是看的咸鱼没？你也嘴巴土的。주도 요마시 만나 로세 키니 퍼브 니칠 덴드도 로데 요마
1: 이시구 이시구 삼잠을 마도시
3: 윤콰 윤펜은인 라토야디 정원 사베 스남시 나로에 타는 남아 요지 신의 미초하시게 야라지
1: 됐어 요마시 라심 좀 하시아 俺那是那么松，腿那么硬，看正面。下去啥松呢？俺是怕落雪，俺有些坐下去哩。
2: 阿妈，把那鞋脱了，下去去哒。我。
3: 俺下去去没？那是脚脱去没呗？腿没着松实。
2: 阿妈，阿妈那面就轻面着松实了。阿妈那，是是差了。
1: 玉飞，阿妈这些都跟你学习。
3: 他真是，给俺一个现在看到有嘛事？陈大弟，给你个鞋吧，你个妹。
2: 阿妈，阿妈，阿妈去，阿妈。

0: 난 로 윤디 난 건 뭐야?
1: 니들이 난 좀 것이 라이어 봐.
0: 땡이 먹어다. 텐라.
1: 아.
0: 마가네 이지 든데 시디. 보다시라. 난 좀 보자는 나이 보기 기세야 역시.
1: 영아.
2: 마샤. 주주 년이 비야.
0: 원래 주로 주 년이 비.
2: 어. 알레나자 나 로디 위도. 허지 텐라. 잡아 주 년이 비.
1: 마가 루니.
2: 저게 막세 권자. 하하. 매매 냠시 다도 와.
1: 지. 그런 거 냠 되고 있으면 되버리.
2: 연락이 여고 제사. 정보 줘.
0: 예.
2: 요요.
1: 네 주시고.
2: 네 게요.
1: 영아, 접수나.
2: 나다 요 마시.
3: 언니.
0: 어.
3: 주저 신속해.
0: 진수. 알레 맹가 레프자 시베.
3: 시. 언니라. 되다 늦어 주도 신어 두게.
0: 상 시에다라. 정수 지수 부. 치스 제와 가져 여시.
3: 언니라 계신 맞지. 알레 나자. 타당 아주 능무 상고 좋아시 자도.
0: 쳔의 장의 교부.
3: 타당 안 내면 가 진수. 네 교부의 캔사지. 다리 알레 나자. 나고 되시기. 다리 하리 수고제.
0: 호지. 김사 참마 다 하시다.
3: 이네 알레 니지 세브네수. 나도 도고 로간다.
0: 군이 로가트네 뭐랑 윤상 나머지다.
3: 이네 변조되어 세브 소우즈바.
0: 쉬다. 뭐되냐 인바면바.
3: 치 언니. 네 뭐도 사바 갈리샤도와. 알레 나자. 나고도 주지.
1: 알레 발라 비스
4: 알레
1: 발라 슈다
2: 오슬라 라모고 라모고 마뉴
1: 클린다
2: 마뉴다
0: 기나 피제 간난가
2: 기스네 용과 삼초 남자 십칠는 것도 와 자르진도 왜
0: 교스 발라 체크한 슈다
1: 어
2: 육쇼 로모고 나카 공부미도
1: 발라 세니 시작주제야 땡기였어
2: 저거 진짜 고지 잡지 마세요.
1: 엄지라게 좋아서 저리 장님 말씀기. 됐어. 차세요. 아.
2: 비 엄지라가 소만이 주시. 알레. 자나자. 아, 다가 계시음에. 가나니엘 맨주 되어지지. 뭐.
0: 빠라가 소만이 그이.
2: 아. 용화 마치셔다.
1: 됐어. 봐라, 찰나흐류.
2: 야.
1: 디.
2: 디마다. 윤정이. 멍구스메.
1: 뭐디. 다원하게 하고 그래.
2: 윤정이 가가라서 안 겨울이시야.
1: 봐라. 기란다 주저라. 샘테스유스.
2: 아, 지. 너무 쏘자. 강의 제도 편주로 보채고 마시비야. 어. 야, 디 마샹가 주아서.
1: 마샹에.
2: 마샹다 텐라키 스베케 인스도아.
1: 마샹에 강에 유사. 무디엘레니 용마리.
2: 엘링 마리스 러비. 게시랑게 말리비노. 모랑게 게가 용 인스도아. 야, 발렌시.
0: 암라. 발렌사스.
5: 로용베.
0: 응.
5: 다과대 용고 마시 갈래크시
0: 갈래크민도 니펀에 클라스가 쇼르비
5: 용아
0: 발라크제도
5: 차르치샤 제데 통도 란토민도
0: 람사고 바 란토시 클리클리 차주시
5: 시
0: 디리셈 수나니베
5: 어 힌다 어 장발라니 부구스르슈도
0: 알레
5: 가산 텐라게 레큐치기 스디 롱시비스팅기 디리 마가 나노 로스럽다가 가다 취했어와 또에서 슈치를 치이샤
0: 뭐네라
5: 어 뭐네이 어 장르 치야치 장게 퍼진게 부딘주 뇨녀르시 요즈베
0: 응 시야 니 퍼진게 베 니

0: 쇼다 함디 그지 포기 쇼 상문윤이 열다 초의 공간 쓰기 냠래 제사 진주 간식 주 수백 서스도
1: 발라 차테스나 나이 킨스 님도 퍼지 개비
0: 암라 기라 살레는 집에
1: 킨스 퍼지 개부 돈디 나 라과 사라랑기
0: 영아 쟤네 키랑 게 간지 기게 나
1: 기게 스타니 칸데 치투브
0: 암라 키랑기 락제 다치 치모인스네 조시 디녜랑아즈 디디슈뉴무쇼
1: 장게는 아 켄도르 시기 다 쟤네 신상 박배월 르르주멘다 나 친디유
0: 암라 쟤네 키랑 게 녜랑아 기줄냐나
1: 음요 용아
2: 나 로요미다
1: 같이 펑아 로요베 꼼칭해 뭐게 출루가 지금
0: 같이 암라 수술로우시
2: 시기도
0: 정세간이 요 수술로우시
1: 샤인데
3: 그리다
0: 어어
3: 뭐야 바니시 그리다 쇼다 장르부터 켜려야 삼을 갈 거죠 아
0: 오늘 신도 두게
3: 어
0: 네 나서 주지 장에 보고 시키고 삼주
3: 야
0: 로디게 나 만노 규치슈 다가시샤 아자 마샹게 갈롭수 깨지 보고 거시에디 아니가 우스게 토야 민도 윤콴 로디게 나 마라니라 타비에 보고 시추는 성부유 이내 저와의 중토모스 키시 샤취 리조 충제 옛나 쓰디 죄토비이나 나타나 신의 로숨줄 하츠르바 게야 요시 님딘제 샤로첸 딘제 가라
3: 디스 담아슈다 니야 가라소시
0: 알레가 샤르주다 샤찬 스미키 용아
3: 용아 라슈다 니니 데오 뭐
0: 니마가라 레마 탑스리 샤스무이 겨우 가스네 초 나다 보고 레지에 찬스 디스 맵 차시 이네 자연제 만나마스 윤페이 바바 체시 윤페란 수수 보고 총주 레 참 치시 언니 뭐 보니 신의 기회 님을 샤스 로디게 나나 당아 교부 체고야 가케 메 선부이 고캬캬셔 소하게야 추 윤페 침부 차 도고란 심자 체오메 오네 디게 인선기 오네 이 윤콴 당아 루이 베트 침스
3: 니시스 니시스
0: 이네 예수 우티지 그 친구 민도 나스 딘데지 포고교라
3: 게스딘데 마슈시 뭐 뭐야
0: 윤콴 나랑 같이 있네 让不接给土油马西也让起来切死可是我顶着西北呢让起来的接土也油马西
3: 啊这是怎么着那么多的
0: 切咱个三毛同事引起也有自己下去的七个亿
3: 阿莲爹也有切三毛西下去啥事呢让他给你回来
0: 云宽
3: 啊
0: 也是下去领着蒙求呢云飞让了自己正义不过的这么年次月让给军杀军将来可能马大说
3: 小妹将谢谢弟弟云飞你不冲出大开门你最看了你又想死吗我潘尼西要谢你啊

0: 봐봐, 아무 야도 이제 교육실 하신 수가.
1: 계속 말이, 암낭 다요 말이.
0: 영아. 암질아, 니 아마 근데도.
1: 암질아, 니 아직 근데도.
2: 암질 근데도 지도 제비, 보다 아교.
0: 엄마, 엄마, 엄마 그래도 아, 엄마, 엄마.
1: 아니, 아다 유.
0: 엄마, 엄마, 엄마. 괜찮습니다. 엄마.

0: 心不了，我牛了就飞在这的，还是走的哎，密码我顶这都。他家这个密码，我年底记得点不行了。人家小学生我心不死就，等到初二新毕业，啥事不通呀要的。
1: 이 미마치 송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순기 둔기다 니르경 샥두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퇴연라부유
0: 아! 대자기 미미징에 지시유다
1: 기지 식다 통순 이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순 이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소식도 개가라 대자기 명의배 경에 망부유마세 자다기 내주 퇴연시 중재 승유래 대바 퇴연시
0: 내 뒤에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때문에도 맛에 뒤침범 민

0: 몰라. 내 포우주 개치겨. 돈도 예제도 싱그유. 그런 게 나비 많아. 아.
1: 想想 摸拉了说不定的千古压民毒 彭彭山给落不进五大钱的 他该这一把
0: 阿姆拉给 拉不扎大洋为没送给

0: 요구해.
1: 나가마 소래도.
0: 서로도 계리샤. 가르치가 용봐. 장다치가 용이. 나다에 가리오지. 네 셰비모. 네 토스 무슨 아마 이러슬비모. 니무니니 샹샹이 티브린 도링기. 니니지 암샹기 토스. 당가 쇼크 치투야미도. 친 샹샹 라가 샤리 제브시. 포물롭자 점무투노. 샤싱게 스브도베아. 니가서 암샹 러브심보. 마다 다자 맞네 로가 제차. 저저 이기 간이야. 세세 팅팅 치요시. 당가 다 샹샹리 저거 요마시. 당도 다창 존간 요시. 보고는 뭐 가지 요시. 아이디리메 다음라 진지 마숨 수가 많이 오셨지 난들라 잡히지 루루도 팀루 지자 루스나 바 터지나 싶히
2: 겨라 쇼아
3: 겨라 쇼아
0: 띵아 제 최고 웹치리 루루도 제 찰롱 기름 날 토크니 클로스 치리 시자 혹시 키나 제들레 날 쉬셨으니 범시 오시벨 나 범디니 줄 규류신데도 범디니 지하라 지오시 범디니 치리야 용급사가 진지 럽제 주중사물로 몰라게 된거 없이

0: 총미 낙기 니시 접시라 권팀걸 치수 갸하 개비버시 서유궁에서 청조를 자주 레현주과키 총미서 제탄 주십서 제네 당탄 시중기 참지 도구를 능로 강리 전발 체입시
1: 스몰링게 팅디 편중 선교념자 년주시차
2: 대외 마외 선교근한 되켄되나 주리진디기 APP를 쓰러나
1: 상공제요
2: 상공제요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속이 너공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순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기 나와 먹어당 나와 장스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균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기 대당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 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1: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김유빈 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대 변종의 냠도 비제 토베 비제게 부르 중국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2: Yamin kimbin no kum tibu mepta, gona, guyukur, soki, Yamini chutun si, yopu, chinpi tangdu pipta,
3: Yakupki, chuan laki ube, Yamin nasuji si si. Sani, hasan yang chenlam, fu kang min kang ki, nidu bu serbe kaji.
4: What's up, di? Wene, Shenna menda bu yagdua, di juja yang shibdu. Yangu, ya?
5: 就住的呢要得不宁国地当初还红国地花不清不松长刚把那几个汤刚被说的证明拿着滚很巧的话林国大建给红国的关键吃了清不赢呢点不解能免了生在借借国民都宁解但年刚不地面自己俺们都干了一个上特别赢的年林国大建给红国的关键强迫
3: 我被自己心气扎去出国天年去自国那趟修罗那不七头给走啊吃梦说自心忙不来独领切把心银别地摊给扎去给我趟切记去给我这儿打用切别脱落地我被自己心气扎去出国天年自心气人忙不来独领切别吃梦而不灭了出行那个忙心扎去出去出行用了自别脱囊的龙你许自心气扎去村大是银别过年了地摊给扎去出别电囊养灵土摊的可把给我们俺又能吃人中你女子既别给银了扎去出别有些恰脏既给别给银 哈塞五辈子自行去扎去点点去谈的扎通通啦扎去出版国是不是不谈国书不谈扎人玩扎去出版国是团去团国书古来玫瑰金年代冲干了我的皮片去关注就人不明白自己给我这桌汤当用起语音过年啦地摊去扎去给我汤我这当用当归去五辈子自行去扎去给我汤这送点点看了皮片陆地卡巴来过给估计出去送啊积极给
6: 听个公看啥？我们这前半时呢，某年孙站长让琼开三年忙不息了，母腿切去那么些样子点个汤，黄花土，烧出去四分马赛够了，切去切三明鱼多。天安西边我那徐边呢，同我让琼呢，拿去汤西子，他给弄个宁吃，弄个汤西子去了，吃不穷呢，成为怕泡鱼汤，啥子看见了吃不中呢，成为怕泡鱼。天内宁吃乌鱼汤卤鱼，还是。
7: 他给乌龟汤、鲜鱼、枪队、青鱼接了，吃不穷啊！免得煮吃泡鱼，撒些卡接了，吃。

0: 바다 초라 감상
1: 요라
0: 그런데 그때는 고조빈나
1: 한다 니도 제는 거죠
0: 아 레스 레스 안 당보 고조도 좀 봐 강부디가 요 말롱
1: 요 말이요 강부디 데라제
0: 아 레스
1: 제부터 맞아 미상가 메다 냠도 냠도 르베디
0: 아 레스 레스 너도 니지 가서 저이나
1: 너도 니지 고주지지
0: 두두 주부지를 가져서 지나
1: 두두 주부지를 매직을 고문 앞지로 하래 내가를 권세 개야 와래
0: 아 레스 레스 단 근데 소리 룰랑이 양은 좀 따로 수고지도 개자 잡시 줘요 봐 다 그나 저도 다 뱉대 디라르와 지게도 무슨네 정종사들 봐 그나 맨날 가려 가려 있나 저
1: 다 디나 맨날 나가 집절지요 아
0: 네
1: 다 잡은다든 다 저도 왕라래
0: 汪老师呢手掌参手掌参哦对不对嗯地解土豆给你山药嗯山药给你当参当参当归当参当归我的是那里枸杞红枣玉米玉米嗯那你辣椒的给你讲没呢这辣椒的当铺的还是得慢慢的
1: 水果当铺做你啥的事了嗯给你录的给你录的在那家当然的路上下下面呢当然的就嗯没拿菜吃都要了吧但拿菜呢得心的给肯定肯定的就那的心做的松树嗯松树嗯那是给你白的心嗯白的心是呢青柑青柑青柑红松红松是呢
0: 계신이죠。嗯，类似类似。等到的花木有的是吧？
1: 是，吃不行，花木。嗯，吃不。等到的有是吧？杜鹃木。杜鹃木有是。啊，杜鹃木是你的，对了，当木心。嗯，类似。当木心的，浪木心，这是要看对子要啥看脱色来着。很多，都的，这个就呢的，可是情感剧。啊，那。
0: 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甘菌，清
1: 大家呀。
2: 너무

대양 미츠 롱으로 캬롬니 장아르 신두 체사탕 서버토세 미밍롱동 그두 차유튜 겨우칠당외 립카베 윤진 체메 이나야 스튜언토 팅럽기 캬롬딘드 시키 키긴 진베 파자들 윤도 동시티 대양 스튜언가외 따고 캬롬테니 추주종탕 파다제리 숨줄레 매진 대종규 공기 종종탕 타니 쉐탕 니자르 체라 쉐디 캬롬식리 캬롬니 링리아 리틀 상의수 로망부 내바 강식 서입기 거주 남바티당 뒤내 주배 륜자기 격수식리라 대니 상의기 참의추 등공개 진식리 Mingar, Tako Kyagromla, Kyagrika Juksum Yuejin. Teda, Jeli Nguju, Nige Chuyi, Ngakhun Sukhebyu. Tiyan Sibu Toze Mi, Shedong Gege Chukchuyi Rizine Dedu. Tako Kyagromki, Kyagrizo Sumbukha, Mula Monje Ngang Chashin, Muta Mingu. Yartuzo, Kyagromki Mikasegi Kangarki Lube Chigudi Pune, Te Ngungo Jinjinki, Sasi Chegibde Selir Ngungo. Migdunki, Kejun Burdu Tumbe Rangrunga Chakbe Kyagrom Teni. Shingi Lurisi, Remu Yidu Onwasik Selir Chergiyo. Kyagromdi Remu Ningjibu Yube Matse. 더동티르 서두시베 캬롬 튠주도 고라 용기 넘시 제외 푸주루야 커유 캬롬 대샴도 혁슈 지우시유 테니 캬롬 슈윤주도 도수 남 상의소 직도 풍소 때문에 각발에 주부시기지 단단히 진짜 개발인배 로직 난키 따고 캬롬 슈조제 뇨슈디 튜디이 캬롬 초수 니와르저뒤 캬롬 슈니 추균카 망부규네 혁슈루 장래 대바 초바 통토 테나 모자르시신 띵보 까웨 혁부 망부신 난토아 틱주 파르미 자신유 따고 캬롬 테니 나니 두지 양 타르갸롱네 슈친베 캬롬레 슈웨 샹샹의 추진타니 유다르옹오웨 추추나 슈룬조 티신 리초의 위수 착베 동조 닌도 초디니 신신 잠팅을 내봐마세 뇌메나 세기 꼬로웨 따고 치우디양 빈두루양은 베 밀어치신 당세 26급식도 대양 캬롬탕 컹리 낙세 뉴진젤리 오자르메도 총외 따고 치유 퇴모모인베 깨칸 말라디 초블라 징의 퉁궁 퓨숨석베 퉁규루 양진유 대양 대신배 롱어주차린 호라용 초론조외 넘신 윤도대 뇌세 체류 동조시 대외 따고 캬롬테니 야수요릉 신키 리수 캬롬시 인배나 디겐 넘시 렌실 채와탕 철주마와 건디기 추지마와 제레 넘신 윤도래 퇴배 초르겐 뇌세 퇴보유 심주래 시도 중월 니외 롱숨주삼린 따고 캬롬키 캬롬치 용난에 야저 뚠주삼 슈신배 Nyewe lo sherin, zhongge seribe, dagwa kyagrum la mitabgi kyagrum shuze chedetu donwe chedab besi. Tedar mitsu, kyagrum la gyurun tubze chimaan tun zhowa tang dyne, kangja chene kyagrum la songyub cha yu tuen tiang, mitsu tukur cha se lingsi shi tu kyuruyo.
小白木下冷冷吹土。苦心起日水靠呢，小爱摸着冷冷土潮。第二年四川路聚集，跳下我车里人群汹涌开的。地铁四百多站面，松东山一座堂，龙须跨度。中国人接下我车里的，日久持续的，错对前行月。

샤워 처리니 이샤 코나르 예베 자지 속자식 임바탕 탱아랑 예티 샤르초기 그 가사 강도 캡지 시수 손에 응아고 지중탕 타르도르 교외 왕기 리큐디 창보로 퇴기 마르착바지 탱아 동고로 리키 샤워 처리 릭 페바 툭 예베 나네 다자니 자동수 교르시 태양 세준 샤워 처리니 드럽 공매 루럽 축조로 속차 개완식이 시도 중와 샤워 처리 릭 페바 사바시 임바마세 레트리 페바 지구 태양지 태양 세준 샤워 처리 영리 유익한의 중외 골라 체리 캡군수와 급식인 세준 모두배 극규를 돌려보지 대다르 심주 제블레 춘읍서귀니 탱아 호베 속자 교조 지가르 내별 자세 누르신 아군 인베 세준 샤와 처리기 치군테 랑게기 호베서귀니 인세치 오나 세준 샤와 처리 텐조 세준탕 간수신제 내별 사삼기 아군 토부티로 촌에 톱된 강인나 태오 샤와 처리 렁주 송교 퀴티니 토강탕 리투 파르게서 규도 내신 리규 크양 보유 테나 미세치 사캄 척입탕 넘시기부 자탕 지도 마와 제리 리기 샤와 처리라 튼진 존베 초대 제사식 코드윤 제유 샤와 처리 디가르 제가 피해니 리규 톱치를 침발 교진신식유디 태양콘즈탕 유린 쪽대 10대 제배 유티게 퓨리망초수 샤워처리 텐조 속차 자진식을 지내 누치인의 매동와 다동 샤워처리를 재생기 누치당와 신체 누수유구 소리 겹기유 학된토 태우 샤워처리 정주성급 규족배 제수 미수 샤워처리 타 대외 미신 제발 경시유 도선치시 정구랑 대외 샤와처리 로가 중춘수 내디 유미초라 시난 자원내미 제발 딜레 독대 다두 신난통주니 정류 이침바식 세지 다동 충디나 제조를 루기 로도라 도르균 동기유 마신 욕다 망보스나 미수 콘솔로 느즈메 동시 정김치 신가르 자교르 마코르랑 고로 키기유

샤와 처리로 초대 그 레부시 코드윤 톱실 송급 그기 기감 코리올의 제종탕 송급 지수 3미체 바 숑뇌 겹디 렌데기 신금만 보시 무주르 낙수 제베나 종딥기 무주르 낙수 큐티다경 샤와 처리조 다도 튼세 내식도 조류

대양 나와 직장인 토도 내년히 공항 룸바규 초구 예보 공항에 퇴배 퇴조타 전년 조신유 총종표 타링 뷰사 세리 최와 면조와 총종 무리기 창토 공항 룸베 퇴수 코베 예고르토 대네 산다포줄라 송줍 제시유라 콘즈 치소 서베 디타 퓨치르 나사니 저지 앙사르 제시유

진다 듬베 투수 자준 좀라 코라코유 윤도기 용수 룹시 가사 강토 추제 소기 부서 경외 레라 제외 남베킹 제단 충충 게나기 공화 땅지 나와 직장 주디 저주 공화래 튕기유 민아 저주소 공화래 튕베 투시 원장 공화 디니라 응르미시 딱전 강양민도

공아룸디 인지 공아를 장사 동그 참을 초조직리 참네 야르랑네 초두 공아 알로 팅지 동기유 차별장 차잔년 남투 따고르 양양치기 김기 자조 부조를 따종 제배 겐 쿠르기유

쇼방아버니 퉁퉁께나 교수님이 남규능시 냠도 루야랑니 님마 사바텔 수마쇼기유 원장들이니 남규탐민 자월 군인의수 대응오메 파마를 주로하지 등놈 공안에 튐배 충주태 단다 야랑톱다 매배 창토 년에 대규 코베 야첸탕체 니고르키 유제라 뜻십치기유 태양 공안 신식라 충주기 리미니잠 신배 이공식 대유배나 다니 충주 충어 태양 구유마 쇠바 칠튼접유

진도 듬바 샤르웨나 츠우제 카도 나미나 소수 교르지 차게 메초구 세 최강 콘도 추신베 아메 코르보 치안투 교르유 중주 야우 사조니부 초구 차롱 중심바티 뉴세 퇴보이나 사조니부 알시 섭서 식시 제디 코니기 초구 겸뉴제레 데디 저주 기도 중에 송급치기유 내부 자식 인배응원에 중주 야우 사조니부 랑키 초구 서준 존배 뒤지디나 강교 차롱 용화 제네 근뒤 냠도 호조수 근뒤 치바 푸르투교 겔린치기유라

휴식 차신 작동 법신비 추균탄이 법문에 말죽지 깨차 향딥수 제체 깨줄 법주식 법주의유 동리세 전전종 협자체시 남반나 속바시 예배 테니 정신 흔죽지 깨차기 빈수강 더부지 직전에 테니 정중 함기 망매도 류배 지수식 인시나 테다른 너와 낭사매바 롱어 최동하 슈긴 투 따와지 제로 최동 급제 급주 군일로 동리스의 조태 냠제 계소 롭수 체리 링예 전주기 점니 정주 슈샤기 민수나 담바지라 정중 슈샤나 담바티 정중 진조탕 스시 세입 깅은 남아르시 기카 말라소 정초 퉁고라 체류 딩조타 켈리 제바시 임바타 테니 정초 캄기 미리라 제웨 셰투 메베 진테 쫑호르시 치니 야이 테야 동교 리니 최도 샤와 처리니 나네 송 체링웨 자시베 전다시 인라 타파르 민남기 신도 가부치기 원장 타자 동괴리 기샤와 처리기 창보르 신도 용웨 리타타 낙초토 텐주 송년 통근보지 웬디 세정아와주 자치 속자티지 양양 통주유 小白日子，昔日子的马帕狂徒。

0: 야정 맛이 지만이 야마지야 고정해 로딤씨 니가 갑자기 엽시 맛이 저
1: 부 저거 도두에 아메랑 제나 콜루제 키용
0: 마 니가 시켜줘
1: 니랑 두더 니가 책을 샤이다 다들 키용고 아
2: 이제 제거야 두게 싸우기 그마시 아싱부 제싱부 두게
0: 아망 예시하고 또 실하시이샤
2: 말 없게 해봐 아 이제 그 제시요 아주 정말 그랬어 없이 그래 도대 찍두다 주소면식 안 좀도 존예시 그래 응사 씹게 참을 낙지자 하시 눕게 눕게 그라 쇼부지 없이 네 교로 단답도 없어 있지 말로스 교회 하시 없이
0: 마 불조 아마 니가 시켜봅시다

0: 말이.
1: 아 또다.
0: 야스리 우마치.
1: 내 암나 로데 없이. 아 또다시. 나 맞아야 가리바.
0: 야스리 우마리.
1: 아 또다. 아 또다시.
0: 야스리 우마리.
1: 아 또다.
2: 얘라야 주주네. 어찌라 홍무수. 부자체 바스.
1: 나야 또다. 나야 또다시. 엄마. 엄마. 려려 려유. 려려 려유. 아 또다. 아무 가지 마 뜨고 배.
2: 아 내가 갖고 자자. 또 거기 또 해요 맞지.
1: 나 이제부터. 나 이제부터 지금에도.
2: 내 아빠.
3: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0: 사투 컬롱 렉스 동치 초시 삼기네 용외 당랑비 로리타 칭지르 싱조 나소타 다경 제베 레게나 후다 슈베고 양학비 시듄 리에지 다와 주고타 락달 치베 롭중 롭스 비츠 시즈타 능주 너리 소기 롭중 타 십실 교르취제 체교로 군디 후다 당위고 연징한이 라스총기 뒤로디진취 동갈춤슝 미마튠소리둔 오윤행간기 미마튠소기 튜미 힘시러 등심나리고 류장기 랑콩도기 땅지비주튠소위 땅기님유치월슈고마세 제튠땅기롭진티베고 추리파사 자시베 시즈시베 추리링례탄 유월튜진 급추버 진득개발 동규고
1: 스몰링게 군감사
2: 군감사
1: 디갈 벽에 순가칠람기 행게네팅디 편중 서균협자시바 거수슈
2: 디리니 배당합의 남간하 지들뒤에 체집시 레스미마지 샴르시 대낭 대남 시로나
0: 로리타 칭정워장지엔도 유루에 레시 딩서 비워규 지조기 전주카타 당란비 신조 나수타 다경후다 치신유 로리타 칭리쿠이도 신가리리시 덥지 워장쿠이도 유루에 네티르 사쿠이부타 냠도 당란비 다경리에 비지러 직시도
3: 쿠나초니 라세 지편 전주시기 당란비 샤다지 Kunzu, Singsun Kaji Kinne, Singsu Nasu Chizar, Tunzi Chishin Ibiji, Talamba Yang Jin Sunki, Tirina Zulaya, Luritan Chingri, Singsu Nasu Chiwena Shu Yu, Nansu Tanla Ruka, Gunche Meba Chiru Joshin Yuji Sumbiji, Donche Chichi Chizarji, Sagubi, Talamba Chotan Yam Tu, Luritan Rimunjan Lishi, Bedi Nasu Kudu Yu, Kudini, Pula Nai de Be Singsi Yuji Be Jipian Chiwen Nasu Dinsi Yinsin. Lomajin, Talamba Mantasi Ki, Digar, Singsu Nan Suchedi, Satu Kuru, Mojangin to Gugur, Rengu Gisu Puyuji, Sagwebe, Kinazu, Singsu Ji, Ming Changin, Chakin, Do Kabunungi Duji Jugup, Talamba, Yangjin Sunki, Tirida, Luritan Chen Rikudu, Singanji Zuba, Gale Kabuyu, Nanzu, Subsu Kanyu Chedi, Debe Zishin Sun Kundubchi Yuji Sumji, Talamba, Wang Wen Fang Ki, 杨家新的不穷问题 新忙不停止的一把吞掉,心难该错钱不穷。提人也,心肝积得不一,他在克隆体外也不用去。列钱,落达自心肝里得把用个人心送不去。罗尼给空图,困罪的肝心得不用于。第六,心做两根主不参及。困罪,俺老得别心卡酸菜抗之穷于灭单位给一本事。唐浪把王文放起,哈将搞不穷,龙啊送起,心底大钱不抢你日。人尼给出个能心,积更钱年。别给人文去探起,人尼给随便个人心送不去。唐浪把杨金送起。 我们所睡的别新提大吞掉还将搞不穷给他立不穷多龙爷结束新东清不西都永历这些送不日感觉能催铁苍马娘去恰起唐浪把张下一蓝心清清去出错那人你给的别新给他穷催娘去起不日唐浪把张下一出错那当三的娘去起不一我让给的别新给他立不穷我吞掉 落过不穷了,没体外忙外,或者谈情人我将见到各位,联系南学各人王有其送不知。灭断日度些,我将余律给,曾经随着我,高王不明天月,落达新作南所写问题,我应该日归天,他家,我将那是六年,迷去一万古新月。
0: 你去人类堂余国部余国多期给个总共切约龙安县军爱桥规矩吧准备切的给用所电力堂做年开局节松电别人不松别余国批给东北那么三不西电给切约是让军给他是重给他宁之重给卡索索给个给余国多期给个总共切别即用切给年年二位我们是推到清约别 Geyungi Yugo Pardon Guikyub Lex Donwata Zemli Rinbe Yugor Miksa Dwebe Gyurimche Chinu Kejin Tuyene Pyoge Yugor Byuda Kongbe Donggyur Gekub Rinbe Sijuki Guishu Sabachin Yubashi.
1: Yang Thakbe Situin Leji Dawa Dinzu Tha Ladar Chebe Lopchung Lopsu Bitsu Chizu Tha Nuchu Ngari Soge Lopchung Tha Shibshir Gyurju Je Che Gyur Guidi Dangde Mangcho Ge Kane Sine Lopchung Lopsu Jumje Thi Pyoge Le Guidi Tha Mangcho Pien Dakbe Jumje Le Kyuwa Che Yubashi.
4: Shizu Chongjiri Rinpo Zong Chewa Xiang Zhexilin Chongzu Ro Yundige Mazo Cho Chura Namchang Zuzhu Chixin Yue. Namchang Tini, Sotin Lezhu Lezhe Kongzu Cuiwebe Shirin Pige Dong Wei Mengxi Dendu Chinwa Masi. Mazo Nyesar Lezhu Ta Yubo Panyu Yongjuru Ya Guzhi Nyundian Tubi Yubishi.
5: Tariki Kuisab Lezhu Namchang Tila Cha Xiao Yinsu Chun Mungu Gorshi Nyejian Yishu Zamzi Yueba Chun Rang Chongzu Tiki Mezhang Jada Shibzhu Xiang Zamzi Rang Chongzu Rangru Lezhu Tugwa. Tantijiki Namchang Tiki 소외게 레밀라자 주셔도 전 고로 최초적으로 좀 잠시인 봐.
4: 로종 로스비의 춘 시즈 총기의 키 만조의 그리고 레고르 명네 동위타 당주 초용네 장실의 타 전조기 내의 피비 십시레 지련 소중기 선의 사도도 십시레 제기 십시레 숨 냠진기 름루 사도족디 당일레지베 삼명원진 토르돈타 만조기 심제 타 그리고 간내제 뒤지도 타주 차주로 군대단 유시 시즈 총위 전조부 Gyundian Leidun ki Tudam Buzhan Xuanba Han Liang ki, Nganzu Yigui Shuzhan Neidun Kajik ta, Mangzui Tungun Kajik, Yurin Luibe Neidun Kajik je, Takju Tuba Che ne, Lopchung Lopsui Chumze ki, Mangzu Le Pempa Tuba Che yu. Shizhi Chongjiri ki ya, Dendian Dikdi ki Chidab ta, Tungir ki Chuzhul Den ne, Lopchung Lopsu ti, Tungjian Si Tungju Che Gyu ta, Sungze Che di, Danyu Leji be Yang Kagbe Sidun Leji Dawar Den ne, Rengcu Tuba ta, Chashan Jub To, Lezhi le dianne mangzu le pende zhengyu ro gundi donju yin xie song shi. Nagzhu chongji le xianzi zong tarma xiang ki bo samdun la. La giri xik samnye le che ren ya, zong zhong para sada ren ube kong chaga che de tu kyur yu. Kong ki, ne zu te chongzu lezhi bar nye sen xu ji, nye xie ma zong wara zong ne le tuan pa qian gan chongzu na ng kong la zhulu yong nye wara pep yu shi.
6: Nga zong zhong mangzu ngu ni che xian ne, don de kong an tong yin le jik dong sada njang a che jik tuan da ya.
4: ཁྱི ཁྱི Chongshiri Chu Sumla Shijidu Gunde Donju Ta, Tangshi Tene Heba Ta, Chongzu Cuyu Ta, Lojong Sabtu Donju Junchong Che Di, Sidun Liji Dawan Zuyuwe, Nantun Shido Dingsab Che To, Chuzun Nenbyo To Ne, Mangzu Yi Chego Ta, Gange, Simche, Rigu Ji Yi Nantun Takju Che Di, Mima Mangzu Yi Tumna Ta, Ginang, Dengja Nawa Che Tuyudu Dongshin Yue Ji Sumpshi. Ngari Su, Longzhen Nianzhen Yi La Zimine, Tarin ki Senzin Chongzu Ta Gwende Le Gwe Ti, Mangzu Le Rime To Njiyu Jigje Nyamsu Chiba Ta, Sagui Chomra Tandum Ju Ki, Nyo Ye Le Di So Gyu Ne, Chimlu Kepde Dong Wa, Sagui Chida Bu Danyu Le Jibbe, Lobja La Sambay Ben Yun Ki Lobzen Chiba La Chujyu Ti, Yunam Jien To Gyurwa Chiba. Sagui Pekyo Uyun Hengang Ta, Dugan Zu Jun Ju Ki, Ajun Cha Yu To, Xunle Khan Zu Ne, Lega Chisa La, Kile Ki Gane Sewa Ta, Namjan Zu Jun Cha Yu Ru Gunde Dongwa Che, Chigi Yu. Yang Takbe Sidun Leji Dawan Zubat Ha, Ladar Chibi Lopchung Lopsu Leidun Ki Ngari Sivu Chizan Ki Lemi Chen Zhuang Ki, Kyun Shibduru Chokje Ting Sumjil Ha Chibat Ha, Leji Be Nantun Chokdong Ngapil Ha Shidun Chibat Ma Se, Nantun Tongka Luenba Chechub Chechub Chibat Ha, Shamkyu Che Ne Mangzu Ki Gane Niki Shibjul Ha Se Yu, 李文堂总卡给列琴军队他的定责前年偏执体位起我吞吐把结局引起送不是
1: 中东卫给书记宣布，中民办推出局内无人天看器，主任严金海义。

0: 地开前结束对军不是。习子从开始实行起重启宣布，就在零年谈与国推前各九个别具体操场训练抗起主任宣布，应给他们各地就在零年谈与国推前了密切给开去点不谈。初级海战退步越别，将前两期米利卡瓦两名兵的丁色脱口日记送不是。习子从给马教贵宾局的局长宣布张峰起，各地处理人员他与国推进了安全通过马丁起批改当初规定签约。习子明显推控他来七二点内，肯定团内前往啊文卷签约引起送不是。
1: 你们罗县呢？人之创业期，目前秋季期举不上土，懂得前行。现在的店呢，招来他的东西天津价的，招别拥抱潘女员签约。
0: 人之创业初一去，别不创业，大把创错越别。人生新着一轮长辈做蔬菜点心，养心加起了，加起特别。怕啥？车单今年给不不谈，不知几年几也别做替他跑平安，甚至第二家新月。做蔬菜电视台艰苦的成效无疑，经常找着他蔬菜电视做过产业端页面给您几个月别逻辑了做过产业给页面写东都不给不谈从不过产业端页面三个月按此推仓看他人堂过去送给我们的出日别年内看个下雨接送不是人云年蔬菜切的给用所归客切别牌推内扩这一题日语呢，看来人你了开篇脱不着马赛，你可纯粹心中满足了，偏不脱皮。
2: 那个做呢，真不能是大爷的嘛，爷爷等出来些，那他也不急。光大学费光大了，拿来那个来也要不急，对来也要不急。那些哪里我懂都。
0: 昨天他给东哥跪地千百，偏这千不天百点，大把汤纯粹你可脱越别，他个纯粹出名名女文西给干，这就上位来千二点呢。做蔬菜切过素不是，起来谈新推松土这边做按钮切头拉单切不提，忙做菜用不判断点不充裕。
3: 把的皮果间呢，咱们家的我就，连咱呢，的公司给的同意来了，不就来了，这些了，送到你家，这大龙我们都留住了，下下呢，讲不就接不住就上来点肉那些。
0: 来亲，您这从今儿起木推做蔬菜细菌切入动物谈。起来谈电视，新推荐的这边送至南水推仓所吧。团内扩展连轮洗菜切别巧素，努心切吧。新竹芒草特别芒果车墩切的，团内狂批多么接切呢？木推芒草的拥抱潘女员我切不谈，重新他的当肉切就用不是。宁志重给抽一区新列重新局秋日面具色彩的主任别准去，只要冬水脚板推出落出连墩牌过去也不谈。做冬水脚板推出六年的六年糖六七年果给没变，蔬菜切者我先推不推个月接送不是。
4: 福建糖强队开店落水若干定色的冬季，福建给配角来团入开去，福建糖强队茶间给给来团康歇别，来地对天，玻璃给落水天空吸引了吸都不切的，强队落水表态狂批用句，贵属千不仅有不是。
5: 强队创业的每年六镇送别七镇六镇六关土。培育了几间雷慧强去六镇这些月，雷慧强、福建团，前段拆迁几间雷龙康去昆明银行，光几间给拆了那年罗孙组长做过一个马赛，借用北上几间设备参演呀，同样一个团，空气电器车位给着团，九个区别南端套路，六镇这个月别罗马村好像搞不起个月事，前段创建的没得六镇送别罗马，你们还没有？跟雷来去安居人不九个区了。中南青不点别，现在那么个月别，交个区别，再牛么不写就了，每样样人都轻松些些不是？福建新建的培育了几间雷慧强去，赞助金额就达了培育肉药七百的用万呢，跟着赢了十几间银别，按培育六岁吃下去，人类技术比就赢些，算不是？培育了几吃这几间菜，今次吃到老看了点点，培育那么体味蛮味，福建去吃这几间去六岁年多不签约。今年七月，六月六三年，福建新迁少妇创业的十种六折基金王子英去，经济六折一百摊，跑到另外东区别空气，下在广松区九折国有参加的七百九十的松年，日雄天昨晚他两折七的六折那瓦摊，出个水别日出西街矿土去土个七月，六港去接车土六折六月初中去基金参加六折年年。福建的培训期间，其录制三处录制年年能实。 참도 총결의 머린 롭진 숨매로마 댄진 함에 겐라기 롭진 난다 사베 토네 롭진 티낭 튼조 리지 카세브나스 레친 롭진 티자와 티웨마와 년토 규저와 유제셰시 참도 총결의 머린 롭진 숨배 기겐 청타오이 먼저 와라 칠레 태기 해바도 베나 겐완라기 지조르 누 머린 튼잠키 시제람조 코로 수냠 튜비 롭진나와타 게림 더뷰 띵조나오베 로메 직전기 창제 소용 칸리토마세 정인의 야 롭젠티 최내 시제망부시 중시 송시 유티게 기겐키 롭지 추제 토로 띵디 동치 부젠타 참도 처진 기겐 레륜 칸키 타동 게로와라 권제 체교로 흉내 개시 니디 게 양제라 마르탄기 참도 타르게 야르준 시에베 만조른 신기 젠두루 치고 기겐키 롭지 젠두루 낭쇼 유바타 공키 권제 기겐 장제웨이라 콤보 유림신 롭지 치다 럽낭 시 참도 총지르 머딘 숨베 기겐 양제이 공기 투주 유림신의 롭젠 셈바라 피고 유라 나라 칠레기 주브지 낭게 유에베 펜바 첨부 도제 숨시 부진기 롭튼 롭지 두제 사드 치다 참도 롭더라라 더 지신 유바타 사진이 기노메야 펜준 이거 고르바타 차다 주제 토네 저와 습토 단 시 참도 총지르 머린 롭진 숨베 로마 나와 베준키 nga chilu ni do ni tsenga lyu ta wa kubara fu jian la da gor tu chi me yin ti ge yun jong ha jang ze bu du la nga tha lo ma xiao meng yao wa ra zhuo bu zhi di yi tuo ne rang su su lo zhi ta pei yu wo zhi qi le qie be yin xie xie shi fu jian xing qian ki pei yu ru ge yan fu jian ta qian du cha jian ge yan le dun kang ki gen gu ru wa huang shao ling ki ta da le dun kang la kong mi chu bin yu be nang tu ri mi yan ki kong mi yu be ge yan ki ge zhi chu ju ren ge si mi yu 부진다 참도 처진 기겐 레드윤 칸키 무투티 부진 표주르 기겐키 뉴바 듄베 체디 표중기 기겐 봉가지 뒤티 참도 로스 뷰다 공베 용조로 잠데 체주 인시 솜시
4: 샴의 선교도 뒤 카지스로나
1: 니티 뒤 닝의 사르지 참도 베베 듄규 체지베 참도 총기르기 겁니베 차게 된자 제뉴 된도르 치모 주디워지 젠도르 치메토 므이톱 고괴기 낭종 치덥 제유바탕 젠도르 난 슈켄 루카카키 렌드 파르괴 치당 토네 젠도르 제유징 탈 중칭 총기 장쇼취 루가러 차가 앙탕부 토바탕 참도 총기 차게 딘자 닝라 루가러 차가 앙니부 토바 참도 디팅 루가타 닝지 루가 까르지 루가 시지 루가 제러 차가 앙스부네 주베파 토비브시 Nagju chonggi zhajin zongki, sarji sungrib yangsu lin, kangchung bianyun chokchul kipjiba, jyotun zohur chebe, dang unyine lo gyata jumi nga kowar, chensu shuwe sarji lusie jindu niwa ta. Zongti yongki legun kaki, leji lesu le chube, ruga mangbu, kardito, sarji lusie langne, tuyribla dyurupyu yubashi. Nitu, loko chonggi sengri zongki, gegebgi jiju geyigi jindu chima niwa ta. Jindun na nye nga kir duen ta damse sarji lu xie yiksu so cu yu ba ta xiang chong de ka ta chong zu ta di gui ki xing zhuo mang zuo ki dang yun chong zu le ji ba jie jindun na xiu yu ba shi jindun nye tui ni jindun le di ni lop zhung che gyuru gundi dong wa ta mang zuo ki ji ju ge yi chong we ce lop chu war che di sa jie ti ge mang zuo ki jing ne ta ge yi gi nu ba qiuo yong ne to ru dong qi yi ba shi 니튜 시즈 총기 팅즈 총 추딩 총대 통미 총즈 니도 니즈양을 총즈 냠디 변조를 직뒤 권짐 갸베 제고 초바타 총조 대용기 투사 곱주 곱게기 주미 앞디 니즈 접시라 권짐 거 치즈 갸하 게비버시 서용에서 총조를 자뒤 레튼주 과키 주미서 제타 주십서 제네 당탄 시중기 참제 토고를 능로 강리 전발 체입시
4: 스몰링게 팅디 변종 성경념자 년주 시차
1: 티웨마웨 선교근앙 되켄드나 주리딘디기 APP를 쓰러나
4: 상고제요
1: 상고제요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 추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침미토 속자 나조 지가 유신 초내 치바탕 이규 비신

0: 결기면 되다 님도 되도 말이 결기니 말이 결기니를 또 그래
1: 나무라다 대박하도 그래 아자가 영아 주도 지금도 결이 주도 정 말이
0: 조재빈 주도디 네 치탁 주의 결진 됐으니 깔래 컴두야
1: 깔래 가네 자마 가네 장아 되비 그래 롭스 예모
0: 네 결하셔야다 조재빈 결정도 준도 마담치 모두 모다님도 돼 견제 제비나 네 아자 부고 집에 지라 네 남자 하나 가가 수이 이 마찬 결대시
2: 야
0: 가시야
2: 가시야
0: 가시야
2: 야야야야
0: 사주다
2: 수고해

0: 제마 알아스토
1: 도메
0: 아 세카톤다 알아두니메베 재능 아님도 샤루셔
1: 나도 받아다 같이 오시
0: 저다 샤루셔가 저다
1: 나 샤루 열심히
2: 걔를 같이 야
0: 결승이 봐 주도 같이 도
2: 계속 무슨 봐 나무랑 교육이 요 따라 못 온다 못 온다지 못 온다 와디 얘기해
1: 나 로미
2: 어 재미에 장가를 가봐줘
1: 장가를 가봐면 깨다지 你 장가 我心面장가는我心마시我你수수我心마시
2: 따라 못 온다 못 온다지 我你说呀说说

0: 주
1: 랑게 같이 해봐
0: 주
1: 주에 람사인 주 대유 대유다 야 클리치야 클리 클린다 야 주 대유
0: 秋阳
1: 啊，
0: 让爹跟着去了不是？
1: 嗯，天天光打篮球的，让给谁擦不着？
0: 天天光打，嗯，你人没多。
1: 嗯，让他张家也看看去呗。
0: 让给跟着去一脚。
1: 给他娘来看看去，明不着？张家是你爹，你可以呢。
0: 江凯的爹妈是，你江凯的已经看看去一次血皮。
1: 我爹娘啥事？快让他看看去呀！回来没治不住。少华。
0: 秋阳。
1: 嗯。
0: 他去不去啊？让罗玉。
1: 是让李若给通禀的，要不要嘛是？杨啊，请了让婆拿住呢。听你说啊，你弟弟下午，
0: 嗯，
1: 请我注意的，
0: 嗯。

0: 我是看那说你刚把书迷读书的你听把咖喱读啊给给着嘛当阿郎子给不着头阿子对无曾给巴拉姆拉看那你来给你们我给秋当着玩哈江给谁不读提醉你人谈车为来给几年了俺了车都拉不着为怕么你难去
1: 接着看那你给故事了讲的呢谁去了他那呢出去用途不呢推到对面干了故事了当下呢的推去扛到里边去那你也怕么样学的用个月天天中马主公寓意出去点了看么样上巴拉达阿姆拉你给地摊了托拿起把鬼提动起俺去不那你给先把托年不当了月工作了来给鬼鬼进去俺去你的心鬼给地摊去错日当了大鬼卡托鬼 你
2: 감소。儿子，婆们的卡车不着，过龙去不着。
3: 巴拉达姆那个公公还想要不拿下，我安躺不打死。
4: 军事三个名字的，肯定是了姑娘给那个这些几个人了，那是。
3: 留不定的三百几，三百几的留不定。谈的开那边谁是不定？非常各种确定的当，我用听讲谈，贫穷农村人这里过年，人多年月，地当些许，吃这里钱，地当贫穷些地行。我作用我杨宗平，那么你给地个皮包，这是修。这个不说就习近平皮，毛勇给地当米呢，全勇给就这勇米是些糖，仁义地当米，说是仁义了呀，让旅游接送不耐心。场面仁义地当糖。
5: 普里有地塘里啊，托那忙怎么拿去？地塘塘地基点别普里有些准油，别准切贵别，别贵修行。地里人俺去，别让各种面子看去，帮学面不当，地卡个主人人心。记录年段就落了，西安金枝落片，可不得卡给帮学面不当，地卡个主人人心。记录年段就落了，西安金枝落片，可不苏的七连嘞，落片就瓦塘。记录年段你说这些落了，负担落片，可不落林嘞，入账别落面浪。空嘞，别让叫就可不苏的落错给，操作选不当。中华可不苏的落错，苏干七连五连塘，可不这里七连五连，过去可不七连五连接给五元人心，通到八十松度，别给可不苏的恰恰撇点东西，人家给读书，来结束表现员。 记录年度你是生日了，次年的第几日了？三十天别来给充值的，来给了点的，该用人别，可不是给，虚拟别存给，密码免不上不参与作业。记录年度你是啥送了？次年的第几日给？发个充值出面送，提供充值度，卡点入缴的给车里能行，卡里他的开度三年，将用给设备脱手给，箱中充电面刚度，可不得个按糖不贴做呢，三年提给忙做了，停入间给，可不免去协助，差点重视。
3: 记录年度你是咋送到了？次年的第几日给？天堂过了，票给推面插去呢，香港路边可不路边多，参照片呢，给钱安全面具拿在路边上，让苗边的车的票给可不所里查下了，给钱通着进来，三年年给所里娘们了，滚地当我是。当他们给了俺这里子男票吧，可是小英，
2: 作用我上，另一个工行上。
4: 但给了唐托们，俺做没几个，没自己拿了，说听没几个的送过多。他管理那给了个，六岁过两年，三十不送那是。他前头给了军事三个，名字的，肯定就是姑娘给了个，这些几个人呢？
2: 那是，
4: 但军事三个的，那俺做不过老初了，来对参拜，俺就说三个姐的呢，老中年叫送那来对，说恰恰不过六岁的姐姐，那俺做没根本说起给我吧，我带军事是我的了。但军事恰恰为那俺做，老中年叫送那接茬呢，俺就当前的每次去陪住那样说的这几日下，他第一步入了说现在姐姐没多了，但军事恰恰为那俺做，就当前的所有客栈俺的些，那说你说咋见的，送就说你自己要的了。那给不入个些的，点给没客栈的点给没的客人也是呢，说些的俺做，暂时那里固定说给不住要的。
3: 당한조 개가 있겠네 지치스리 망제게 킹교육기 다 지치디 개하고 주주도 그들의 선지단 채널로 좁게 내로 니생에 버루데르 동안 아 수잔디 버루데르도 좀 봐. 당한조 如果 담소네 강고로 끼제 고소 강의 계사를 봐. 안 참지고도 좀 봐. 그 지치디 던스매제 응아조 교교기야도 야면은 如果기네마 되모토고도 좀 봐. 아니 순이다 如果기를래제 게모토자 아니
0: 미간가 땡기 매제 카진이 수잡게 레기메 카진이 숨주소니 차상 유브든제 워든제 시샤 레스기라 다첸나기라 군수세아디 당아조 미지기 메스나로리아 베디 페주단야 소디제스와 다첸나기라 대 군수야 두군 딱지르지 컨데체고나 야위나
3: 다딱지간에 세비는 다조 수에 딱지 조 장지세아드르도 왕스 당안조 넘규 소수 저에나 랑린다르투브다 수수체투브디조 카레슨다 소주야드르바 다 소주야당한 좀 민망체르 다 곰시디요리 소주야 다 이네 망체 소주네레 쇼게 주야모도 야 민망우치르 권다 소주야기 곰시메 야메나 카지야 길체제 참장주 참장모주 인제 치고르바 다 이네 량주 칠레가네 셰비나 야슈촌나 소 니미치르 뇽슈레 템니 주야 다 템니 나네 학바 동안주 츠나 我主要的开心是啥是啥啥意思呢但俺做你们我了写了去叫个写了一个弱度大的做刚刚俺做学生的嘴的是吧但其实广大生个那么说的没注意没呢你看这个人是那俺做马年参考古月没不切给这些个马吧考古月没啥你看那个起码的俺做科学的一定是用主要是吧 科学的说了卡瑞尔的事呢但说了张西的和宋教学的那部分这些东西科学的牛肉主角什么哎呀俺做说的如意啊给人家的什么说的切入主义学生广大签了说主要的还讲开心不是下来是啊你第七节的呢说主当干的协议呢但卡几俺做没忙过几个特别不切切说忙切切入主能够的话第七节了给人物主要的话都说主要没接动作切入主能够的
1: 我亲能安住，所以进步卡点，你说实在着呀的，你啥时成熟给我呀？第二下个的你妈定入亲呢？所以往在南宁个前面，台湾那所处前部的单人个要的。但的呢，我的陈国学的，所住的所买个了几，就是几个人的，才就那那个。但所住恰下边呢，我那做没忙过几个，但他的出门个所住咱们就要的。俺就特别不切切，所住的签约呢，所账头没着个，上路的这可能过是吧？但的这嘛是。
3: 肯定是那苏州开始国庆不是不定在月饼呢，你说南锣不个长寿都做，你长么大头么多？现在俺做苏州新人就什么，人家么子苏州过的底子穷子钱，人家苏州不的么说呢底子，多么多啥子的这，差不是不定在钱，那伢苏宁的都做嘛说，你钱人个多啊？俺苏州吃下饼，那俺做准确切切苏州西部定在黄开不定在新人个么多，第一是苏州吃下饼，你人家么子不个大子新人那样个多。
1: 但一年说买了这些，但说买了，从这个来那个咱们这有的，开始便宜，咱们这说干不起的，说这特的，说你都听的，咱们这有是吧？但都做鸡蛋钱呢，便宜钱不是不定这，但要买的，但这要买的是那这个买的的嘞，但鸡蛋钱呢，便宜是不定这要买的。
0: 找不着我们这。
1: 哦，但找不着这收了，但学长第一讲了，你说买是对什么？俺做说买鸡蛋是哪的这个？
0: 啊，你是不定在看钱包，但偏女忙不定在西瓜呀，看命多。那是干啦，罗罗。但俺做退休我管理啊，偏么多呢？看那个收银那里，比那大个的送个是吧？就像给了他收了呀，哪次等对怎么？养那男性比那要好嘞，肯定钱的要问呐。
1: 哦，但听这是啥的？哦，你妈一般吃香的，但俺做制作皮鞋的，要么那六十出这个金牌，俺做说了女工穿那只，说男的一拿不一拿只，鸡蛋钱的忙前面俺那皮鞋，光也么多，那个特别有嘛是吧？
3: 第三呢，但，开始制作皮鞋穿越的六十出这，你妈他们这查了起来的，俺做起来个，俺们这有是吧？俺今天云端上嘛，俺做开始说那不当说了，女工开始穿不赢呢，你也当过俺做说点面具钱是那么多么多，你也当过来不得个，俺过个意思，你说能够么多。 카린슨 땅 안주 갸가게므나 연장스르바 안주 솔레다 소수 탐구베디 냐토비니 약슈르샤 다 셴마도 계시 소고업다딘데 제비나 소저비하고 가주다 치체교 소저블레요 딘데가 넘바 차샤네 소수 소능신기 대보다딘데 손나데딘데 가고가고르샤라
0: 네세나노 타켈라탄다 수저버스나스가 타양 두균 안주 초에나로리아 미카지게 수습 그 뒤쯤바 공 그제기 토요일에 야월이 숨고다 디간을 게라게 공수리 지카리나
3: 다 거 가지 체윤에 야월이다 세디 베드란도 수야민돌 카리스는 다양 아주 수수 캐난기 차긴다 수 차긴 드네 루고게 차긴 드네 간지데르 다고돌 카리스는 다케세 캐나로 소 직즈니즈 마 참딘데인 아야 루고 차긴이나 자 연윤 소 차긴이나 자 딘데 야고 유비나 안즈 소저 딘데 나가드미나 조 요르바 딘데 담당 주주난 디그리 다 이네레 캐나 소 망고 참에 교 야메나 루고 차긴 교부 임바 딘데 임비나 아야 소카지 고야 메베 소 딘데 요르 딘데 다 야므나 더비아 소 딘데 수인 수미나 아야 차긴기 겐베 근데 소야 민둘 다티 조딩 아주 캐난게 수수 소다 예윤 하베 소다 야면은 디워기 루고 자기나 근지델 삼등 규르샬
0: 레스케라
2: 만주 미망고 삼르나 로겐 소피제 캐나 소메베다 야면은 수조 거규 임메딘제지 땡기 삼르딘데 스타는 거르바 다이네 오일 딘데 마르샬 게디 계란게 넘겨내 소를 딱지다 숨겨야고 난 토비나 안 가서 걸로 토버 차내야 개낭소 차창고다 체지고 딘데 용시그릴 아니 점리 트레딩 저주게 니마 체시딘데 되나샤 게주 니슈세티 디카르레스 운 로게주레네 안 가서 야 소 니슈 대토야게 딘데지 라드나샤 当然，做面学那里， 广路清波那个，看那所有的教育，但养所有的教育呢，养自在讲的，开发市场有的是，
0: 国家有的了。但是呢， 面具级别规定呢，你不说算呀，也是全国的去看的呢。
3: 어, 딱 면주 제배 규림나 딱 아주 수면 면주를 캐주든 대주어리. 지단 쟤는 수면 면주 있는 아주 맹간나를 탱무니네 숨 지단 탱무지나 차야뉴뉴를. 주장 아주 디간르다. 디네 믹스에 캐주 가르어리스나 소디 면주 지동 아주 탱무 당구 면주의 망체는 수자 면주리. 세상 아주 민망고지 내부 망고지게 맹간나를 딱 당구 망체 배야기 금제라디 딱 너수단 제배교를 봐. 딱 이내래 아주 면주 당구 切餐的素的家餐呢，那你们忙活几个木头皮个么多啊？俺做老爷的、俺爷的、我爷的，听不你不应急，没急用过的，但是老我的嘞，俺们忙活几个，但得个这个困难素的家长，得个这个多难当的这个忘了。俺那平常么多，俺这前边呢开始是那样，第七个免卡机样开难了，就容不下呢，偏到那边那边要着了。 안디 규룽고 샤는 규문도라 아니 니네 차샤비는 계속 면주까지 안도 템무 당고체 양 템무 니버 다 숨부 난가마 페비는야 아주 디카레 디나로로 니 면주도 뭐 순에 제무서도 년가 배랑 자요 말바 아디 내로게 배하기 년가 디까지 가요릴 내로게 위는 야면가 나 고네 페도 삼바 아 면주디 듄게 면주디 배 동로리야 고네 제 당고네 지교게 워체도 아니 메린다 컨지텔 삼르다남비 내야 퇴바지 계시 카나로로 소카지 소딕즈류데 교임비나 아주맹가나 페제 템무치나 템무시게브산 조리 아데 두스체나 메링가 운네진 메리시라 타고 말다 디네게시 소류교디 류바 켐바 차샤네 나와 마샤브제 두스샤남비나 아코 류교디 띵징징치나 아주 쇠기데 왕자요리 쇠왕자 땅주 개개김의 신경스르바 디나 레빈다 키시닝게디 마워 레빈 안 수왕즈 데닝게 제빈다 아니 지네체는 너수디 슈크첸보 아니네체는 면주가네 세셈네 등기 슈빈당시 면주 템메니 숨지 면가나 배워치도 좀바 면주 뇽즈 차보 제베간라 디간라 메링가 차샤네 메리마 동장나 레주오리 아니 메린 토보간라 또도 안주 갸게겜나 근관치료스 면주 디체 디체 차비나 디간야 솔로 슈브지요 오치리 야디 콘제디 메린 동자나 레데오 오두스체 티네마 툰도 갸미나 카지 소강가 간주 카이나 톰베 소디 강가 루제마 자나로 루바 차샤나 面具切的那地缸的所推给书标去的啊没人的同时来来着我的啊他妈呀说过不赢呢说过吧恰恰那当然做他的所作不干吧恰恰那所作证明那做的有的来那所作不要个人就随吧恰恰那啊我有听那来着我的吧我都是这么所说讲讲解说忙过去都是出来着的啊没人偷不恰着我的学长爹呀还给他做成规学了引起民警说了那就还有那些还有那
4: 可是呢，今年前边呢，个地个嘞牙签的，五年前呢，他拍不着几日收的嘞，所以俺那些呢，可本不可能催我嘞。可是呢，当然就谁的忙过去，俺就说新的，就对，说你个都是嘛，对用的，全部都用脱我嘞。人家说他说的不如月江，俺就写了的个的新的嘴窝是吧？同都说你是个的牙签的，我叫一个人，我可能说不如的。 切入单呀，人家跟这有嘞，今年第二下，今年恰恰比那的，俺就说的水不入了，开米色的跟这主要是，说你叔叔们说，这俺就那么有些问那谁呢？那谁嘞？说你叔叔们说，我的，俺就说的水不入干呀，说起是吧？但其实俺就杨氏杨氏牙签的都是我比那，的不入给说你的呀，做起说你的两个钱了，说吧，说你的两个钱那呀，说你的嘛空着呀，人家个有嘞，说的水不入，特别熟切入等个是吧？听这几日下，俺现在也许穷了呢，俺就。
2: 第二下说了白酒单呀，他，他是牙签棉不切，的，他当然都说过，给个给那牙线啥子的，你白酒单那边呢，俺呢说了，他的说呀，女子的这用什么的了，俺呢说的说不如第一句，说第一句是吧？我的长时间啊，俺们呀，个肉个也个多了，当然最简单钱的说过白酒单能对上吧，以及名字，马都是。 所以新的路能对上吧？学习我感觉路能用不多，可能是你学习开始嘛，电脑路为呢，我给说你的嘛说差太阳人个多哈。俺就说过的白酒灯就靠看点说的说的久了，俺的俺就白酒灯对说的能新鲜，可里可里嘛都说那九百说是钱，俺没给定了列车说呢，俺就说的说学业余年月长，俺就积极接起就是些，业了年了业了怕。 加班说钱，也我就说的爹爹呀嘛，听我松些钱的是，呀嘛长些钱，爹爹说远的出家，爹爹呀嘛都是长些听我松些钱，俺爹爹古边的呀都是短难的，俺都是钱说干个了，新的，其实长些呀我钱多呢，俺说的说不入么入白开多了。俺家老康生，哦，民工呢说出个钱没呢，没看见个是呢，说这钱个是送多了，是不？
3: 哦，但看上去松呀，说谁的钱的噻？的工资还是呢？但俺就开那了，藤井学院的所主要的，俺就那么有所属主要的，咱这也不钱没头账。俺可里可里说那了所长嘛，我跑去。俺的所长的，俺就说的说不入的感谢对上吧。俺的看上去没钱的，俺的其实说的主要的呢？ 但俺就中国给住是我是吧？但没俺那主要的，谈过呢所长给干些个的，俺就中国给所长的嘛过车对上吧？俺的说的说不入了，动不清不是特别说。俺看这个，俺们俺那亲戚所住这年所谁的说下，也没能，年所雇佣一年说下，顶着啥时成熟给贵的所能是吧？俺五年去对上吧，看上说马上过年的，所长的所你的可里可里嘛，别家给这所谁的恰恰要顶着这里。但一年所长的其实嘛我。
4: 바 차샤는 기랑기 순이디 마쿰 줘야다 수요 그리고 쿰 줘야디 대외 숙치로 줘야 뭐도 독스제 차로 줘야 염 독스 대그 말이 다 이내래서 주비 있는 아주 소자디 마자모 수요는 그 내가 그런가 마대지요르들레 다 년가도 뭐 순에 코 순에디 두르고 말이 근데 주 난토비 있는 야오요리
2: 근데 노믹세기 전국 쉬어야지라 당 아주 수면주다 캐나게 면주 망우지라 믹세기 캐주주요리 디카레스나 면주 체베 그림나 차디스 통하게 있는 거요리 주장 아주 면주 체베 그림나야 차다 라제도조 파주 제주도 참바 계시 라제도조 첸댕기 디 독시하고 제모토비 있는 아야 권내 망우지도 차나네 고여줘야게 있는 거 숙첨부요리 슈장 랭게 상면 넘규 초에 나르 소르 민주 나우유나 자 양르 소르 제수 나우유나 자 인지 민지 첸댕기 맹간다 첸댕기 칠레 엄지 첸나 제 민주 나야디 하장 개진브리샤
6: 기린기 레젠 딜라야 자가르탕 추와 규바 라소바 냠바르 제비 린종 샴네 첸두 시진 창 제비 린종디 냠두 럽규인다

0: ཐེན དེ ཕན ཅུང ཤི རེ ལེ ཚན ནང ཕན ཅུང དམ ཅུང དེ གར ཚོགས པའི སར ཅུང ཁང གི རྒྱུ རིན དང རྒྱལ ཁབ ཀྱི རིམ པ དང པོ ཁྲབ ཤུང ཙོམ པོ གན གྲོང ཙ བ ཉི མ ཐུན རུབ ལ ནས མུ ཐུ ཕོ གི ཀ ཤེ ཙོམ གི ཤེ ཅ ལེ ཕོ གི ཁྲག ཅན ཙོམ པོ ཁ གི ཙམ ནང བའི ཕུ ཅུང ཀ ཤེ ཙོམ ཡི ངོ ཅུ ནང གུ ཡིན པའི ཐེན གེ ནས གི སི ཡོ པ ཤུ ཉི མ ཐུན རུབ ལ ནས ཅེ ལོ ཅེག དོང གུ བྱ དུན ཅུ ལོར ཕན ཅུང ཤི ཅ ཆོང གི གེ ཅ ཙོང 종자샹도 총신 다다 변종 담주 되갈 속배 사좀 칸기 주린다 계급 기준부 당부 첩슝 좀바보 계급 링내 유거부 이 표준 체례 개바 중국 되갈 개제 튼조기 총미 변종 좀바보 튼조기 레진소 낭다 능미 인토 콩기 다바라 표제 이르니기 토네 첩슝타 점중 록좀 갑셰소 니겔 학점 잠나유 찹춘 잠줄라 천나 담준 되갈 체제 제심기 켜베 자탄타 중제 라소 제시 간소타 첩젠 통제 할로 제시 딜레타 촘제 수르지 제바 소타 닌치 셰게 첩젠 쪼나 덴베 초와소 짬나워라 나제수 계급당 종림베 차가 양 접단 림바 토비
1: 아 다 콘동에 나 갑시기 지기 시작 모두 접자지 도대로 재미있어 삼례 이내 안 줘 있는데 다 갑시기 표준 잠주 카직 냠도 지기 가래 용례스 난체니 이내 안 줘 갑시기 모자디기 남발 직신에 킹그레스 다 갑시기 좀 이디나 녀와로 신 올라가라에 갑시기 좀 이로 롭촌 체 갑시기 좀 이리나 지야데 인데라 가브레주 제체니 이내 갑시기 좀 이디도 가라 좀 신윤쟁기 네, 학과도 있는 좀 망부질을 파주 값이 그렇게 돌린 지도 잡아 근데 카시에 그냥 가르치는 초롱기 따왔대지도 가르치는 카시에 티송도 와 값이 시바디 있는 다 조디 있는 다 세계 랑야다 야면 수르사치야 이제 잠지마도 그 낭도 띵그릭 보틴데 시보틴데 전통 말이었어 학과도 있는 값이에 있는 까면 숨주기 걸리 청와 독스 직구도 잡아들 각자 친구 여자 아니 낭도 야친보다 순남 대봐 딘데 망부지 춘토고 마레스 딘데 그 순이 카시도 딘데 리나 가야 그 슈요비나 카라스나 딘데 주네 마레스 값에 되는 듣고 찍네 있는 코 그 콥디 때에서나 간에 아파도 마 고림 직샤바 더부 잠지 통고 왔대래디 고림 직다 만져 왔다한테 값에 그 디까메 디저 표조 땅땅 만져 왜 왕게 딜레 있는 표순 초백이 주제 천다 요래 나 사과도 있네 값에도 좀 캐보주나 낭뒤에 있는 순남 때라 낭뒤 띵링보다 자칭보 디저 천도 그랬음게

0: jume tra timne. Cha chang se tu yo che gyun zang di nyamu chi da cham dar chir tu tu se di kap she di go dhari, ta kap she di gyab dhari ma di dhe yo ten tu. Bi chi nam kwe gyabi pung ma ki pun to chok zam to wi gyun go chi pe tu sing dar yu zub go chik shin mo tu pang kwe chu zi shama ro. Zikun chung kip chi wa wang me tu choro sing ten tu ne si dhabur zare wo tu pyo jing ge jing mar. wo ye jing dian qi me xing mer xik su wang di ka zang ka shay di cha zang a jian ring bu ya li di rob zai shui bi da zang da ka shay ngay lo a shay bi tu bu di nang li ka zi tong tu guwa li a si su na ka shay di nang lo zo di na du rin din zi ban ju ma rang ki ka zi na korbyo ma di gyu nyu yu ar ba di yi zi zi ni korbyo ma di chung ka zi zi chung me chung wei gyu rim di na korbyo gyu ma di chi dar ta zi me ane kong me mok bun dang zi kor shi cham la pa me kor shi chi tu 담에 대해서 그런가 티셔 라과디 티노로라 도레덴지 반주 코라이나다 에 튕제디노로라 슈베 규림다 에 디딘제 차장 티셔 차장 디조 있는 값에 대해서 다가스 지금 삼루 빠진 지금 다가스 티셔 좀 매어 봐 줘봐 저기 그러면 받지 않는 시 티셔 좀 매어 봐 소소 용좀 용조 다 지금 딘제 규림 딘제 마 값에 남는 티셔 봐 차장 딘조 있는 지금에 코시에 표도 된주 제바도 코 국내 봉마 등의 코시 타주 등주 딘지번주로 이기 등지 디낭 저와 강주 유명의 규림소 값이 되는 차장 지셔. 변화 차신의 단달 춘주 남제라기 값이 라게 니마사시도와 디라 딘데지르샤 디베다 걸리 마르티 마르코타라 소미 쿱다타베 카스체 담고디까지 슈구디 카틀레송아 디네 그네 때자 카 카답죠라 녀메 빠고 개보 나스 자중하게 주반염시 구르고 코르 랑게 차스 자치 듄데 차 제블로 죽듯이 차 차자 심세 류라 마주 치다 지규 숭에 냐스 듄데 차지 제블로냐 어디네 중세 좀 각치
1: 시리 디르랑 디니 트로 로드 빈인구 디니 슈로 그렌조 시리
2: Kondo gen zhongzwa nima tunzhub lani pyo gi lhamyun chibshun li chwe gi norsan gi namtar nangi gabshe tang. Nangsa uibung namtar nangi gabshe. Tishin durin tenzi benjo laki tsam nangwe gashi we chungwa jube suemi tamgi rumu shebe nangi gabshe so ngodru durdu shi nangchubs. Shamla gi la kongi kiawan gindu chunbe tang gisu la tishin chabe ceden punzo la so gi tsam nangwe 표준 값에 가지 모두 능규 인비 랭게네 모두 기신으로
0: 다티네 단도 가르시나 간주기 망조일 타르게 비나 값에 표준 가지 모두 수비나 망조도 수준 유배기 지수라 수준이 좋아 어디 값에 되는 망조를 더집 좀 시다 다디노라는 차주이나 팀머직이나 지수라 가르스나다 전년 팀머직 잠나 진짜네 근데 전혀 집에 그 기술아가 지금 가셔티다 슬라브레스 또 하나 기술아 가르스나 에 전혀 집에 소대대 때도 저와 전혀 집에 거 가르스나 골 잡으면 저 알아서 소지 저 지금 돈님 주기로 봐 뒤쳐다 안에 뒤잠버리 해버리 까발리네 부직도 카이수도 죽었다 간에 때자 되더와 알아 내봐 맞이야 어 제가 뒤 지금 시계 그냥 더 된다 아니네 지금 에 surseta ming bunjin tinsula karasina surseta chiala soba tinsu shindu ni karasunyam tempa tindachwari tatanto yanti yore kalib chungi ki kapshe tumbuchi yore di yam manju mangju takjib chimbu yore kapshe di duksir tuyo shamu surjun taja namkala charwe sanji kama kubju mesi ki sikdar alay tinsula yundani chimbu za mindu yami miglo jikji kemura shorjun usaji 뭐 디에 가레스나 다 디 비나 지조 님백급 다 가레스나 에 준비한 다 된저 가지 공격 죽기 된대 와라 봐 와 된저 가레스나 공격 직접 잡자 엄제 미세레 똑부다 에 다자 남과를 차라 에 된저 지고 와라 봐 하 된저 가레스나 수르스치야 그 값이 표도 중요하지 그래도만 비나 자신나 디나라라 디월 기수라 값이 즉 차샤비나 가이 순도 촉시 변다조 카도주 기수 딜레스 그네 대제 최대 민족배 나이 탐바디 튜바체 지금 기수라 그 가라서는 벌려 이제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균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几点起步，思考了准备，我在这一步了急。

0: 미 상무니 코리오 장무소타 바조 뇌신 원고기 겐지 유예게시스 럽초 리스 녜신의 셉신스 코리오 송경타 디송 송경태 미 창마르 겐치규
1: 정말 이게 디링기 난된 상무 주제스 남아 이게 내 모티브제 난 저리 생긴 난된 카 신규 유이나 키랑게 라도 카바기 토토 변종 농촌 년체 리고기 조리 칭대함 야나 야게 기토네 주방 윤시베 APP 디펜이 난네 시주지 조리 칭대기 토토 난 저리 전 디밍이야 천선 동료 시승 유베 남아 이게 저영 난 저리 전이 저텔 공자 탄제린 카리 남도 유네 태가 난 조리
2: 사디 초아서바 서동 유르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체 용장 谢了,君打了切实不谈,你打了切不谈嘛,谢谈。谢了,我们能参不随地,戳了,你住我呢。掐了,你怎么去,色东有君呢。苏布了,壮大了呢,几届,马给我呢。杀丢色东随上,他比起,地当错也错了,你这一起。
3: 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4: 你看，这就是那张纸，这个女性级选中孙中山站，对吧？真是绝了。